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부 카기부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짐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겹 꿀무치구 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탄외 민컵 겹굴 랑을 국송라 숙겹굴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톱

0: 그래 죄송. 저와치 도중이. 습니다 마치. 니 로빈다 주저 공조 공부 쉬자. 조예 문이부도 잘로 잡고체 대죠. 양야 삼례 없다. 조예를 통도 조스 신다 여르비.
1: 조예 토진 로마치 과정제 암락에 디콘을 상하 주뉴엽다. 옛랍제 산에 신경 여비 켄장. 나네 템부가 순추. 이내에 저와춘 제도미도
2: 九月了，然后配备，等到六月才没新的药了呗。
1: 六月才没哎。九月年三月，什么节嘛节啊？同年是给出，生意主要切巧的。对的。你到是过年用的，让他人不得用过节是。
0: 让其他这不行，上个中国年你那天有嘛事，现在让给老三阿些过年是。

0: 대예.
1: 사제디 그거 싶도가. 너니게 가서갈 세가지미.
0: 지지마다 살람포르 유체브리. 키니로미 양우저 봐. 나님도 아카나 용그르삼무죠. 저도 9월치도 봐.
2: 너니 보마다. 마세 유뉴메는 마시. 저디 로신 저아이자 요모토브지.
3: 나해 보면다.
2: 라로저게레메바 보면은 가시. 란통주통배마다 아라통처럼 용아.
1: 야.
0: 통지사동마리 추동다지리. 인다. 아라즈 9월 이제 리조연 매치도 샵다진다.
3: 인다 인다.
2: 인다.
0: 인다.
3: 아자 아저. 범디 정구제 부다기시야 가리나.
0: 미스 아자존이리.
3: 아자존이. 아라돈도 용구르베. 소소존 소소톤 그룹에.
0: 아라존디 건전 소소셰 추리. 아라존제 바이게 세규다. 아라 그제 망존 토네 디징우 망리아요리. 뜨다 돈도 시에다니디 챙가 시에단데네 범니 기레 레안요 마다 이네 미시에 가냐 유노 냠블 레안요리
3: 어찌 아자 안신상게 멍구시 라신 그도가
0: 게지디 안 켄자스도아
3: 마제 니오네 아자라 경구도 가리 내신게 쓰고요
0: 지스 지스 가라스 쉐게도
1: 지
2: 자미 니 섭제지 아 니 산제 지치 안신 경구 저다
3: 어 마이님도 용구이
2: 랑카 저조아
3: 대 노고시라도 계속 미신다가 녀고비나 녀발라다 암라를 그래서 죽으래 주저 잠밀에 지르체 도민도
1: 아 녀로가 용
2: 자요모 나서 친지바 산줄에 로가 용야 나 보는 마시
3: 그다음 아이 산줄 조유 님도 줘 보다
2: 셔
0: 야 잼즈도
1: 어 영아, 이다.
0: 손, 니지, 가지.
1: 다 돌고야, 영아 씨.
0: 아, 지혜의 시협 당장 씨야. 랑내 기업도 와.
1: 안녕. 야자.

0: 디싱웨마
1: 영아, 让开吃你吧。
2: 哦,
1: 七月我妈上海列下, 七月打, 七月我妈, 腾多安身, 家米, 空仓七的增长技术, 七月打, 家米, 提下, 枪不起来度, 开最有名度, 腾多还成绩度,
0: 先回从心思, 上海还用切学习,
1: 总对他们就照顺的, 让开堂里吃下有马些, 年马上有别,
0: 让给七月里啊搞着有些呢腾多是我请你一笔是母上搞着有些一年年母上大家米牌给自动了那些也没的你七月里搞不清吗七我这对不是吧什么事七月给让生最慢些呢让给上面的七月里搞着有些 니모랑 가고 유스 코르부 손대미도
1: 라이스나게 미시 재미도
0: 땡초 톱 제주와 상게 나 칼레마로고 뒤 페미게 잠도스도가
1: 랑야시아이 키는 요마시 칼라게 카카동미드게
0: 어 샹카탄데 넘주데 베트콤샤
3: 샤다인도 주저저미 아자치르 랑유자 제마네가 심제치고임도
4: 보고 미게인도체 마심제게고임도 딜레도제랑 라프트치마우투디 니와랍자게 가로세기 삼제 수세마슬라 마세 가로세디 수수 갑시세제 미래 연기 우스다 시스게
3: 녀된데 수수 갑시세 범시세리 머신에 롭체나라 녀 갑시세 범데 요마리
4: 수수 경도예 진실다 범은 그절 가요
3: 녀 갑시세 범데 수구정구 고마리라 나베 제부랑 고마리 이네 녀와도 중시 되고 거지 내주 가체비 내 셈님제 타 최부체 투스셰다 응우샤겹데 녀든데 고야민도
4: 多多子让车间套啊蒙古提这些节让个些别的速口连图的蒙古些是你你也要拿我们去既然都三不是多大九月给些别泡沫的我让这我先别泡沫的差不多给啊安生让个些呢看起我这我那日下安生九月给些别泡沫的让马是别九月让个阿家安生了过了给我们当他个的我安生能些给泡沫的了搞不
5: 给去看没多阿家死了不行一年阿家安生了搞啥有的心嘛都搞啥诶苏雷我让皮给军人给爹爹全都脱毛就苏雷啊
6: 去了连天主管去不得
5: 爹爹搞啥给么去不得都去到爹爹瞧嘛的
6: 我还怕去爹爹呀呵呵又说爹两个人做小大姐不多你的阿家多多阿家多多呀小大姐的

다리 몇 구이래? 마치 랭큰 도움도 그래 채우래. 잼구쇼 컹스무제도 쇼는 용도게 저게 쇼다 等着你一直慢慢的 아무나 뭘 가리게 해주래 아무나 아무나 피랑 갈만서 아무나 잘못해 나다 유교라고 你 아무나 잘못해 어? 赵海归 黄金抢狼, 永别打, 永夜光别打, 阿姆拉, 这不算难的, 阿仙拉, 阿仙拉, 阿姆拉, 这不妥,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仙拉, 阿

0: 어서 봅시. 되다, 인주 역할 재민도. 오늘 기분이 좋아. 팀제 집으로 미쳤다.
1: 有些
0: 乱说。 어, 얘기나 얘기나 말 빼고. 랑가 겸신 그 입에. 나 이친난다. 여긴다. 영화 쇼.

0: 바과르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당 능슈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부 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집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굴리미굴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바

0: 이거네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춘기 규림난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허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 아테 예 티레 직신다 디네데 디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 아테 예 신다 데 디네야 소브도데 직신다 고테 단소 한고디
3: 진짜 아야 자가 기사 자들레 돌도 주게
4: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의 말에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5: 前张家的捐钱名都拿张拿不也不去吃鱼所以这盲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长期瀑布当所以这盲友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是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
1: 韩立方的屋内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6: 红国三百的 我呢 现在面这个比喻要多 你就这样不行不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영고대 당초에 홍고디 화부침을 송사 강반을 찌르타 강배서다 재미나자고 괜찮고도와
7: 박바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일본 매바 최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바꾸 세계 개발 속이 바그베리기 내둘라 유방 바꾸 장식하는 일본 매발 최저당 배주능조 유방 바꾸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내둘카라 다큐지 유방 바꾸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계란라 바그베리기 내둘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능조라 이미 최저당 냠리양 능조 칠레기 라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발 거수쇼
8: 유방 바꾸 장식하기 제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박베리기 네드카라 총카도 피네 실제 냠레낭세 고르구단 고수 구레미고
7: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초

0: 그래도 김충해
1: 김도 남자 제기면서도 되게 가시네 다들 양자증이 되기
0: 더더시 증이
2: 어 뭐가 뭐가 김도도 이내 삼세 제블레시 나차 나 탄데스다 깡베들기
0: 남다민도 와
1: 아
0: 계속하지
1: 남다를 라이나
2: 지그리 양자체즈
1: 자소스가요 아무나 태도 로태도
2: 대안성 잘 남다지
1: 나 대반쇼

0: 세미구시오 키랑급 캡치피즈 오늘 제안한 주 방디 슈구 뒤주 삼칸차스 이내 선샤지 너주베나 치게 딤지나가 대니의 손자 따따 뒤주 텐스 키랑아 나무윤 뒤주 점지나마도 니에코듀일러 수중한신다 삼칸차샤사 아주 수중할래 단위 망구 여지 경만한 떠스네 딜허마다
1: 영아 제능할 수수지덕이 키랑 잘해 난시
0: 리스

0: 야, 고조도. 이차 장계 정리로 규도 되지 못했지다.
1: 내가 감사. 냠이 리초스기. 가족 소리로 제 지자 주고 생각이 접점 통교이. 접시 접다 20기 냠녀 론이유. 저와 얘도 혼도 줘다. 저와 GDM 서외를 고소. 멍실라 제르 심주 팅섭신요.
0: 롱에 제라 좀데 그때 토비아기 저와치기 유.
1: 계속 현아 조공세 쇼토비나 냠녀 배송 소 진제. 레네다 제로 몬스 토백으로 와유.
0: 제는 예상 티우. 라게체는 요버사야다 비게조야티. 그게 계직이래야.
1: 비게조야디 계체 요거죠. 요버사야디 미연의 조 탁주체시. 계세 미드윙기 계매 조건 삼단 대비나. 메스레 삼야 다글레 메자. 나 남야 죽제 토비야 요마시.

0: 그래도 가르쳐서 렘버 믿고
1: 마리 렘버도 재민
0: 你家人来个菜菜开来的肯定是的哦你家人开来蒙古鸡的两个菜个亲笔你也藏没陈水明都看见送连不明都呢几个主意的就马是的连不是都他个怎么说哦老多可把可见都可把落座下切咱当过落座下去下
1: Tukla chila kyo, ma shun le da zumbyo chebi, chukin da.
0: Chiwe.

0: ཉེ ང སེ ནེ མི དེ ཨན ཤན ལ མ རོ ཁ ཤ ཅི ཅེ དོ སམ ཆུ ཚུག མ སེ ཉེ ཤེ ད ནོ སུ མི དེ ཐང ད སེམ གྱུར ཙང ཤང གེ ལུ དོ མ ཆ ཁ ཤེ ཨ
1: ཅ མི ང རེ ཐ ཅེ བེ མི སོན ཙང ཐ མ བུ དོ ཡུན ཡུན ཅི ཡིན
2: 계속 보면 돼서 보면 돼서 돈을 꼬부고 좋잖아. 잘 땡수 위에 계속 우수 다 계제 담대 파보 있는 그릇이지. 삼다매 이내 내일 하고 레동 진도 민도 랑교 챙게 녀체가시
0: Nyeh ne zui rang shi nyu yuwe a.
2: Shi nyu me.
0: Nyeh ba la chong qin la. Jia zun qin pa yuan jie. Lung pa pi ki chuk da ri. Yine nga chung du na kong da ki shi res ke me. Nga chung du yu shi da yin ka bu yu. Yine kong ke shi da na du lum yu ma ri sung gi. Tando chong kya ya jang gu ri sung gi. Tamde nyeh ki da ki jie. Na ne tuan qin mi.
2: 你巴拉了我的妹子我的他接应是需要应都是你的女人之城生死的事都我最大的灯具的你这点不了是那个点切有事起来了别记了我巴拉的全他切有的热出去自愈热要你不送命你你不送命的用不上呀的
0: nga sem nal mo kip shira yung gi ti pok som la jimi chep sha ji che zang a xi zi chi tu ya mi do ji li ne yue je de ni zheng xi me me mi xia xia che zang ni ji da la bu qian me yi ne ji la le ge ma zhen de yong ya mi do sam ju ge ke ji yu zhen ge ya le ge che bi du sta de du gu sai che du ji 이내 뒤틀어 쫀나시라도 다들로티 바비 좋아하시게자 셈 기부도 태원 삼로마 톰 참마 다들 베트 삼로 톰스 이내 지디디 털라 미남 순나 계약 저와 먹고 요시 제장을 한 주에 문제 양탁 붙이 탁주 제배 뭐도 유대는 용부마시 是吧

0: 야 미김비 능군 대부 미부다 능군 가봐 너 양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디링안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로리아 볼라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는 안
4: 我是说了那是杨我是说现在两把的提不对到底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3: 그럼 다가 람사 키나소 느키랄이야 대가 뷰비
4: 지도 카바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쇼쇼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탕 니콘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대 총거소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드 로게 파주 니고 치코 당바낭 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이라 슈미 스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처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제휴 조당야 부메발 여성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렘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대신 기베 천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드탕 총야계베거 강발 초용의 대결치토 팁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타디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야 탕국주 고고 인라 고르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4: Logi Padre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ming, Chugu Chevashin. Lum 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hi Tiwe, Comba Yun Ring Buyang, Gale Kugme. Tiwe Hamula, Cherju Tang, Tidu Gotu,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amata,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ku. Penjong Logi Padre.
1: 여튀기야니메차와치나공흐롱당외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스토사퇴남시키캐줄로밍네세유라니고키뉴부양쳔부덴유베나공탕니콘크드큐양쳔부유리제바균덴총거소치드큐양쳔부유대외니고탕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불균치수체리부신원토베마치모동양갈부신원토칠루드디여게파주니고치쿠당바낭탕
4: 罗杰帕主日国拉米日国堂杨局刚堂拉命令取个切不行，冷地土拉，日国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子内，日达国土拉，百姓电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体外含我拉切就堂，天对国土的南部电鱼呗，大姐切的，天爱人国内，差你拉国给个国去国给一么堂，他的差你拉国人阿给国去国给来追米个，群众罗杰帕主。

인기 강식 자제 덥차시다기 캔예 디루 타돈 리미 갸반 추시마 제라 양 케드모 치게 하기 코드 디루 정중 감기 깽어 유도 조란 진비 자 치슈기 현공 칸 내예

kesi chang saba shik so go chi nin chi ni gi tu zu pe ju ge shi la ze chang ji chi be kon zo ro cho zan chim ge xie be che nian ya ge tie ge su chong ma ser bu kim ze dom ser na ki tan da dom ge su ru xie tu je bu ge ne de tu kon ni ni xiem ju ro ke bu yu ba ta 속자 시엔츠 키케르네 샤고뇨교로 고니티게 로보르토 매집식 돔게 난도 푸르왕웨나 데모로 돔기 총네 심세티 롱주 치고삼 니구 겜네 데베 돔초 지레 직제 체교로 가부 유해진 지단 리니 예쇼 윤데키 시엔라 파르고의 체교로 가우베 조마세부타 독초시 부추 부센 시키 로마 사바 최시 예배 부추 푸티 매집라 교주 지치기도 왠야 롱드 슈베시라 코바 초마 세르비응아 공수 데프시 초메 수송 켄키 큰수 제규룽의 제 뒤에 다다 파르메 르니 로더 초로 터스 뒤마라 쇼르 용규 다다마시 Choma serbiyo shiga zubjing, kyozu che ne nyamle chagyuro kebiyo. Khonzo jimri shugjian ti, shengi nyinga che se shanayla sotabata chepjigdu. Kongme yari kyang ne paruyo biyo maga ra, gyurshi

Suluru, Medo Shen Pitupin, Jebuya, Dagmebe, Sabe Yame. Te Lome gave to Sundum Sombushik Den Yuejing. Logic them song with Jesu. Sundum Sombunam Mintu, Kasha Chindi, Sundum Nam Chiri Pendon Chigi Yeti. Chejon Chimadabu, Sundum Namja, Kainsu Torne, Lungchota, Chujun Tentu, Jochindi. 유초 참새 그 계절의 용식에 대다 조슈르타 추쟁워타 렌실 치세 지수 그 제수 자와 초네 예덕 계시게 최제타 실제기 교와 천잠기야 순동기 찬로나 슈겐 보기게 대된 마시 순동기 템부 토부 유나야 순제 신도네 마부 인비 타자 싱술로 자동 조업에 내수 캐르 유해진 계급기 전부 탕부 송경 지신 콘수 담당 최이 진판 리기규 차구의 참안수 지신 나조 조음시 전주 하장 첨부 유덕 싱술로 타 도르체 나제기 머림 크도 개비 톱총우비 우동 지신 초로 니외기 최구 대외 톱가와유 청디라 외미주네 갸파르키 리제지싱기 순톰니 룽균타 소자기 규주 워토 동부체세 토토 계절의 용기에 대다 차구의 차나기 렌시르 체외 커오타 니외 르브립 최토 요구 뷰디 수르게 지신 촌부 촌부 체내 계절의 용식 추자 리제타 착대 리제기 로마남 치료도 도부로 계유바타 기토 콕동 춘중시 유해진 친애 떠두 티니 추전시에타 잡고 유바마세 대주 콕동디 규네 철주타 사로 추갸체 소조체디 정이기 기자라 코우베 류주 고된칭이 수르기기 제제 지신디리 가식니 신동 튠베 슝당암 예게 토도 계절의 체징 제그니 동부 치튼기 자외 토토 기기 유베 테니 크인기 메도키 코모타 잡으시 동갈라라라 디자와 마부 계절의 체징 테니 제구의 차나기 믹세 덴베 크인기 메도 동르시시 제제 지신이 나제 지신 콘키 모둠 자콘키 차시의 조티 인신 테니 메나마 지부치시 웬디 지신 수루니 세 콜레 토키 모둠 리키 제제 지신 콘키 차시시 김에 차네 하이난 링제 젠펑 시규키 차구이기 나오유 철구이 나제 내로 기도키 순수 切切的 계신게 쇼바 니외 탐부티 바왕 리규토 최베체나 능링키 뜨무시기 요와 최고 추세예 하이난키 짜르리 종나츠 쇼베 계산 니모 르무시 조바타 짜포리 츠 슈르 조바 데뷔 게링 테나 짜모리 타 짜주 츠 조비 게저 통통 티 잠데 오라 능링 퀸군 짜게기 차제 켄고 DW 兄弟里 김상용 둔지 도서직지 총화 강식 퇴총수 这就显错了 나권당왕 남둔 최신치 원장기나 젠디니 갱아 징외 규르구탄 텐토 니네 세호

0: Tiring anzu lo yeba dhru lamdi ani lemba k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ngone di kandere dhosi daga dhru.
1: Di shabsha ji wadi jik tsudash dago nani yongdi?
2: Gya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ino lemba di tiku dhwe?
2: Da di hongwa masu wala.
1: Di lo yeba dhru lam ani kira liya kuya ini.
2: Nase?
3: Hangwadi na ti tublo, boyoshi dhato.
1: Zhe.
3: Hangwadu kumbaji dhu zambaya, yangmoshi udo.
1: Nase.
3: Tewe dhyanga nangzo yaga chawadan chukul chimina, ngone nangda yung suri mendo wala.
1: Da chena lembadi kiran tibu dhuwe.
3: Kare padu sachik sawe ni.
1: Da kiran chega tibu sudele, tuya yin kiran.
3: Nase, nase.
4: No, hangwadi nye kumta lamsa hangwa.
1: Nase.
4: Si ten ten lo jiba dhude.
1: Oda kiran ka chubta lamsa, ting nangso. Da kiran liya tega pyuwi.
5: Jidu khabar, legor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6: Yamin kimbe nukhung tibu mebta, nukhung kakba, nukhung yaksu tunba. Gona, guyu kor, lopchi nidu, lopchi jik chen jima dukwa soki, yamin nichu tunsi, gyobu chingpi tangdu pepta.
7: Chingpi tanggi tunsi chingpi luni, gyagabki chingwa laki yubi, yamin natsu juji shiyi.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8: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수 유비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루 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9: 고모 김이 심부디 가리 김을
10: 빨라 ཉེ མ ཤུར གུ ཡུད པ ལ ཁྱ རང གེ མ དེ ལེན པ ཁ རིན པ ཅི ཐི བུ ནན ད
9: མ དེ ཁྱི མ ཤིན པ ཅི ཙང ཙང ཀྱང ཅི དེ དེ ཝེ སེ མ རེ
10: ཝེ སེ མ ར རེ པ ལ པ ལ ཁྱ རང སི ནན ད དེ ན ལ ཡ པ ལ གེ ཤེ སེ རིན པ སི མ ཅི དང དོ དེ མ ཙང ཙང ཀྱང ཡིན པ མ ཅི ཅི མ ར ལ ཡ ཡོ པེ ཅི སི མ ཅི དོ
9: ཝེ སེ མ དེ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 버치 무메리네 슈샤 라데 슈베 마디 무네 양도와
10: 세세지베 퇴제 인자 퇴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11: 웨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12: 누구디구 우연 해강 잠기 웨세르 마르데 송캉 허가 총계 총세가 고다 안게바 웨세르 마르데 송캉
6: 야미 김비 너콩 대부 메바타 너콩 가바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니드 로스 찍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치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페타
7: 칭비 당기 튼시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8: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수 유비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루 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Nikoki nubu yang qianbu dian yue bie, nga gong tang ning kong ke dui qian yang cang bu yu, ri jie ba. Yun dian chong guo suo qi dui qian yang cang bu yu. Di wei ni guo tang long guo, qi chu yang guo tu la, su bu qian qi su qie li bu xing wen tu bie ma qie. Wo dong yang gar bu xing wen tu. Qi lu zhu dui, wo ye pa zhe ni guo qi kui dang ba nang tang. Er tui ji yang ni me cao wa qi,

0: 할라 써 라 할라 세가 주마 타라 두가 됐네 간장아 뭐
1: 난리 부스 나다 저기 또 지나 이제 사모인 주제 되제 리구지나 장노 과열에 아
0: 어찌다지 애테 말다 사모스야 팅아즈 페지 주제 닝주리라 점리림베 무메 링네 슈샤레 텔랑아즈 루주즈 가부체 거탄고
2: 타마라
0: 라할라스가 주마타라 두가 됐네가 장아 뭐 죽도 나마지게 탕도 잡으자 배가 나마지게 점주로 두고 지가 당봉원베 사자 아다가 지게 사드 니바가 토지게 될루진베 수바가 라메 부가라서 다디오나 부하나 슈지여도
3: 라수 라수 라수
0: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라수

0: 시가 아베세.
1: 안 길리게 가서 대시 추고 참나 가자다.
2: 리리리.
0: 야야. 라소.
1: 알아보다.
0: 다 같이 했어. 네 강바 지역 조치소.
1: 라데 주고 참아 대지. 나도 상 여보 참나 가자다.
0: 아. 가자다. 가오 나 차를 인도.
2: 리리리.
0: 라소.
1: 알아보다.
0: 太阳卡车说你干嘛提问你不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接着接着啊你干嘛

0: 다른 자식의 나타나다. 먼저 배기를 내주되 야수대표 낭네 주디 잠시 먼저 가시나 되네 세계 예제란도 표와인
1: 나 순서 먼저 중화미리그 수교를 내드다리야 균진다 송격체를 배순 치수아
2: 당하라니 먼저 배순 치수아
3: 뚜시 차라피삽 라소

0: 도인바.
1: 감사. 디 우미메기 나르벨.
0: 지.
1: 기라 우미메기 암라히베.
0: 기라.
1: 어, 나 우미메다 뒤수지라 순신제 시가시미 님이 정보 순수유.
0: 야페다. 야페다.
1: 아잘라 도셴나.
0: 야페다.
1: 감사. 뭐라?
0: 아. 뭐라 아자 쩌튼 레이지.
1: 아자 쩌튼 감사.
0: 어디 가서 어 민메이 어 럽더 투가 친스. 더즈 구고 키그다.
1: 아, 레스.
0: 아, 알레 슈다. 슈다. 니 쳇가 슈고.
1: 아자라 드르 나오 마리. 니데 차타도스 키유. 니니 심페션지.
0: 아, 영아 영아. 알레 슈다. 슈다.
1: 아, 레스. 기라디 드르 나오 마리. 마디 뭐라 고디히.
0: 알레 쳇쳇다. 야, 쳇쳇아.
1: 레스. 레스. 아자촌래. 저한테 가르치고 와래.
2: 조금 저유.
1: 아래. 쇼감 때문에 야호자샤.
2: 이 마셔다. 까매자. 고용 곳이.
1: 아래.
2: 기지시에 맨시오 마시. 내 수도 없지 뭐랑고.
1: 아, 영아.
0: 아지 링화 녀랑 셰고 나 나래로니 도용민도 범디도 스톰다가 숨기 뭐라 초반디 제님 쳔네 턴도 나 많이 가요 지지기
2: 아지 다 지샤 지샤 상매랑 이치 지기도 그
0: 쳔어 지만 내내 주디 과셰다가 장게 나 방부 튀는 거다 나 많이 가요 절주는 용마다
2: 용아 능다 먹어 쳔은 나 죽인다 돼아
0: 교아

0: 신의 로연지. 네 주모이다. 저기 대문직 당사. 마구리 클라사쇼.
1: 진짜. 나 서금에 도움도.
0: 난 요새 대학도 클라스에 좀 태주리. 주모 서금에서 네 다시가 수업인다.
1: 나 오늘에서 네 도움도.
0: 가래. 내면 누구해?
1: 마대미도.
0: 小芳正大地, 龙兰地域别。 其实马西, 破局起大马扎, 乱马都马西西。 可是要再回来给, 正大地, 马上三马先生, 开江不随要的, 让了这么三十亿, 接了, 让了卡罗, 要回去我这小十亿。
1: 是啊, 让给钱呢, 你也说了点这了, 不没搞起死的别。
0: 让卡西多, 马西达, 卡西多啊。 让一路村的 三不三五 那么公爵士多 两个人胡大不大气 没了你, 虽然同居起来啊
1: 一年年落不得
0: 让落过, 没跟婆婆了不, 爹还弱了呀 让两个月别马赛, 江不能读, 顺年让谢, 让明星大来, 叫前面读, 什么时候下面给谢给我妈的,
1: 对,
0: 小方给, 母对马赛亚的, 让你给我面上切的, 年点的婆婆的, 阿不顺明读, 那么才对我们再去给我妈的, 콘트롤러머치니 니 모두 집에 하고 해야 말이. 넘지마도 란롤 집에 보면 야구 스토리. 신속해.
1: 진짜 나 오늘 더 안 열지 해줘.
0: 라구르가 교.

0: 주마사토. 야. 엄마. 당도스미 왜?
1: 하야, 뛰다.
0: 엄마, 가나소. 잘해 왜?
1: 빌로 칸가 레거디 칸제도 공부도 왜?
0: 낭다면도. 기랑 포카 화진에 땅 부조상 보지지. 기랑다 바락 샴리 큰 쇼마다. 도대만 나시.
1: 赵春 레이러 미제 임체샤 스그도.
0: 가 가지. 엄마. 기랑 잠에 갈 송구유.
1: 상게 심수에.
0: 공놈에 왜 계신데 수시해줘. 등수 쪽담르다. 春 레이러 내줄 하나. 내 하마고 비어르베.
1: 미하코니게 나시에슈. 총게 로요베 니무데 체샤. 지드줄로 교시댕게시다 제사샤.
0: 암라. 네 기랑러 켈린제 주. 네 준데 하시마시.
1: 하시마시. 지다 주엽디 제시야 하시.
0: 계시 네 주 참들이 하윤너. 춘레게 댄댕아 시리.
1: 댄댄 시리. 라는 시비너 랑게 나만린 거지베.
0: 랭과 총.
1: 슈하야. 랑게 가르시에고 유메 하고 우유베 아.
0: 하고 우유. 네 댄데 주. 춘레라 네 주든데 하바 차샤네. 디모랑 농주 마시. 네 대카야제 모라다 제다지 마시. 머신에 나 춘레 리지유. 네 주든데 하비노. 나 상화 지 마시. 데네 아시지.
1: 랑우네 자 춘레스 네디 추고 쓰샤. 용아. 랑르 바사 마제제 고고 등 마리 스고르 바. 다첸 모란 수게도다. 네 잡자 당후.
0: 엄라. 네 모란 치요 네 지지. 키라잡다 카르다나니 봐. 드제나나 모라나 마비 제브다.
1: 네줄 하요 마 리스크 두고. 잡자다 봐 가져오지 아.
0: 키라게 된다 드제스 칼키제 미보 모라 잡다당비너. 디미소 마비 제 마르베. 아무 드메.
1: 용아 용아 용아. 잡자다 모요. 다 모요. 키시 모란게 네줄 세마시는 나줄 난 테버 금지 마시.

0: 키랑 아자 려라르 봐.
1: 어.
0: 나춘레 이크 가로이. 슈하양스유. 데스베 춘지지유. 디키랑 비아이.
1: 자, 슈하양이베.
0: 어, 가사 자. 어, 춘레날 데이베.
1: 데메 레가 친수.
0: 레가 가 바친수.
1: 고마 튼베 쇼예 워저데. 람도 가니브데 고장지 게요시. 광풍충凶所致사 쇼곰자세코가나렉치요시
0: 레스 아자라 토체나 세능아파주이
1: 레구다 게지치야치유 장다 赵春雷 可对强子给你一把
0: 어 아자라 당다땡케모소
1: 前你给我是电击机 俺尊拿群居节 미망우딘제 参个局节电语 기라닝아츠强세바스리나 春雷俺尊不要요시
0: 你也信死 아자라
1: 턴도 然得用不听不谈过是吧? 这两天这是可以解用 俺做早餐用不听这通过都给啊
0: 马西 阿姐啦 俺提醒托不掉过不掉用子 这几天没凶
1: 俺让个这两个多个名度 一年亏学不得 切个月没得
0: Less 今晚 今天可是不许久 미자한테 미더 약침도 전 레몬에도 보통 봐.

0: 전해. 급기줄.
1: 문에 급기줄아.
0: 자. 같이 가지 마.
1: 얘네가 쇼검자지. 자마자자 난히 제자니.
0: 어. 자. 레이팅 지치기베.
1: 레어도 가르쳐도. 얘 되네 야우스도.
0: 아. 시리리. 문에 야우스도. 전해. 얘 기르셔.
1: 아지 뭐. 너네 기도 봐.
0: 아지 전해. 상경아 삼자라 유베. 문에 지나가 라냠도 간친도 유.
1: 나에 라는 삼자 개매. 간이 세네 야호도.
0: 야, 전래. 상팀에 봐 주냐면. 전에 남슈기도 가.
1: 아지, 랑카시에네 교수다. 시야면은 아님도 마요 아. 야미 잠을 시지.
0: 아지, 미랑 갑세지 못 거자. 문에 매 기치가 용비.
1: 갑세 가는 게 없도.
0: 어.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春雷，俺老几亩一再当年人，上学的，现在还是咱们的养育呢。
1: 俺老几亩种牛麦，你还是有点，给。

0: 저 같은 데 제가 갈 또 아. 소재나 순 마이가 봐. 던더 나를 키운 제수 님인데 아.
1: 아자. 우민광 기간 코드 나 요다.
2: 로레로 메 봐. 치리 저거 유스. 수구 간시다 배 탈을 레샤.
1: 나 지디 줄을 저 저거 유. 되게 나 전에 신이 토송아. 니 호스 관심 있는데 코페스. 나 주변 전 랭게 가 주니.
2: 제 임진이스. 아 그게 아. 어제 잘을 제 임진이 미디 에.
1: 지 나제 임진이스 갈세지 아. 디 어. 쏘이마. 어제 주변
3: 무슨 저처래. 나랑 세제 전다 셉 소유.
1: 나이 주변 제가 용어 삼대 유. 땡기니 제 임진이 통초.
3: 과도.
1: 그저도 그 다그라는 데야. 나다 류이민 디네 소 용고 유바. 로버도 미디 토뇨 유베서도 니시데 로제 직대 봐. 딱다 세임싱에 들샤. 디네 예 코스 바심비기. 공은 니 즈그리 쇼송아. 안 코랑아 비야다. 안 코르 페신수.
3: 그네 신수.
1: 어, 디네 파신수.

0: 딘드스데 가치도아 미국데 딘드스데 가치도아 미국데
1: 오지 어 곧 마데 대샤 디네 락부디 도스 대샤 곧 도스격세 어야 어야 다가지 라고 동급 대샤 어 마지 마지 아지 딘드스리 대소 어 마지 마지 아지 딘드스리 대소 우디디 어야 죽도 대다 어 딘드스 대샤 동급제 곧 딘드스 대샤 어 다가라 안 대도와
0: 딘드스 어 마리 딘드스 대샤
1: 어 다가라 안 대샤
0: 딘드스 동급제 대비는 랑게 뭐다 그랬으셔죠
1: 아지 동급네 코메디 튼데도와 니세세딘디 통송아 머신에 도스텝상가 남상 머신슈
0: 용아, 누든 쫓을래. 랑가 셰비 군들이 캐심실 하시. 니 니니 걸 호스시. 랑가 가르친 셰비니 말 없어 셰가 셔.
1: 용아, 다시 한가 죽은다.
0: 용아, 야 좋아.
1: 대가 그러지.

0: 미들레 있어.
1: 엄지라 기랑게 땡기 난 두두게.
0: 미디 동간 매치도. 소나지. 생각이 고모 소식이. 네 닥제 제비. 소망 우치르샤. 수왕자리 네가 제샤.
2: 기랑게 소고비.
0: 고메. 수왕자 네가 숙청부 제자. 네를 네가 자. 드네 고고리. 제자. 네 네가 자약 미제제. 네가 자손 쇼르비.
2: 미디 네티 유베르.
0: 예. 내미 된고. 되다. 네가 리.
2: 谢大彪, 罗西就行啊。
3: 근데 주소. 미다 그러더게.
2: 리샤, 다라샤.
3: 인질라. 미디 소가가 여야기. 두두서스게.
0: 세스.
3: 그도 용수도.
0: 생이시로.
3: 小刘, 让个 둘다가 친지, 배수에별랑가, 미다지 가시오, 교.
4: 예스.
3: 小弟, 你要招出来的哪几个信, 我让个모두你좀돈좀에다 땡기시고기, 让个 주의 친지, 谢大表给杰西汤姆出去耍。
2: 용아, 你要怎么三星球啊?

0: 진료민들아 시에는 야후여리
1: 오밍메 계속 가루 유네 대화수다
0: 아자 케이스 지디지금이 아자랑 깨단송 레카도
1: 제임징의 심토샤 민러 시에다베오스기 민도 시에고진스기
2: 吴明美给赵春雷了嘛你卡要切不你松吴明美给三路提卡卡托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
1: 吴明梅。
0: 要求不是。就托那要求不是。要求不是。没提出去。说到当官也是。阿姐，俺俩俺两个月俺娘住院的。

0: 맞아. 네 너샤. 나래 너무 신기. 나의 뇌에서 번이디. 아자랑 내가 친구 마테니 용두게. 아자. 나 최소디 제임 제주. 니네 나 탑시 믿도. 나 탄다 가로에 증류매. 계속 얘네 주디. 아자랑 골가 뭐 윤. 마지막. 밀로 동안 제스 띄우래. 나 남아간 제스 쪼우래. 아자 니네 너샤. 나 심지 마시니 용어 두개 아자. 용어 두개 니네 쇼 텐쇼. 아자 니네 쇼 텐쇼. 나 심지 마시러 니네 쇼 텐쇼.
1: 우미 메. 랑가 시유 교사 롱다.
0: 아자. 나 니네 제부지 이. 아자 랑가 나 심지 마셔부도 나 야랑금에. 심지 마셔부도 나 켜니 야랑금에.
1: 지. 아자 니네 양롱다. 나 제시 소시.
0: 아자 랑가 나 심지 마치죠.
1: 용아. 니네 심지 셈 요. 교사 양롱.
0: 뭐니
1: 문혜이 지만의 장기 쪽담마 수는 태원의 수디소 네 계셈요 양로
0: 하자 단예 든데 식매 든데 제 뉴스 마시 제 뉴스 마시
2: 그저 주소 케렌 수에
3: 그 가케 시미도
2: 자기는 유리 샤오리 뉴스 보니라 삼를 없을게 시모도 방다세야 녀르치라오리 샤수
1: 오미메 시에다베스니의 심토시 이네 뉴스포니에게 당초청하마요는 과침다 제야미도 장게 당초청하요는 용구르베
0: 당초 용마시 이네 당초전의 용마시
1: 민메 시에다베역에 랭에시라시요시 나중에바도 과침자오시 랑봉지게 딘데 과침자토시
0: 赵春雷 랑게아미창매듀는 나제임제부켈리중에임베
1: 민메, 니 랑 삼시 토기, 베메 큰 제시네 네 주진제, 수치가 마신 와성 보시. 이네 로 되부시, 랑게 코 테르드시다. 루빈 전권주, 랑네 주 상화시에니. 수치게 하마 곱치기시.
0: 상화치기시. 赵春雷. 랑게 깨지치 군요 매베. 직디 디간. 추첩에 뇌 유네 담첩에 뇌 매 제비. 랑게 아 탁수지가 된추. 낭니 참은 예회가 리요. 장다 저와 가게 맵스 지식이 여리지 봐. 니 랑리 시야 부터 춘래. 진짜 영생 마시. 진짜 큐니 영생 마시. 강이스는 나 미디가 제 임치 뇨메. 나 카리스 다시 제가 저래. 자신다. 나 카리스 저래. 니 랑리 시야. 영생 마시. 진짜 큐니 영생 마시.
1: 무미메. 니 샤바 뇨다. 니
0: 저 춘래. 니 랑리 시야. 니 탁지 지 마시. 나 타가지 가마다. 나 장경이. 나 장장경이. 아 장모님. 아 장경이.

0: 어찌 민매 경과 정화 드링업디 디네리샤 어 다갔다 로신주사디 야튼 그스 보고 오지
1: 주전아 쇼부들리
0: 도스네가 치티줄 주니이 나라니님도 자 우민매 로고시 세는 용도가 안 쓰라는 상황이로죠
2: 양 쓰면 나 커브 쓰면 제 레그 체조다

0: 캡도가 미코 시에 고친스니에디 미창매드윈로 저촌레르 제임체빈스럽도가 창매코샤 저촌레스니에디 턴도 니에괴간 리유즈치가체 방다 쿵제 예자 다리미 니에괴간 그제스 유선 대고
1: 니엔아스네 저촌레스니에디 야그치 리민도스럽종아 민리랑게 턴도 메초치가체 다세바 하코송아 수능미제 수심상치기도 하코송네 다교스 칼라소 치주선도 랍자 쪼그러 봐. 저촌 레이스 녜디. 치블라 녜지도 이네 컨데스 체네 오그자올라 포모 촌조저 봐. 네 주팅 제일 허디. 뭐네 닝지아시.
0: 닝지아에. 뭐 닝지아 갈도. 칸다 드리네소 뭐 저촌 레이밍 베드 제브지. 녜보 녜레 코송아. 녜지마 나마 그제 친서 되오.
1: 쟤는 나마 저모 투너 나한테 체디 그래 봐.
2: 쟤 뉴스에 대요.

바바 나 바바라 시라 챙기 바바라 계신 게 휴배 지미 나 가르시에 만비다 많이 가요 가르시에네 나 개미도 얘 나와 켜는 데 그네 이내 나 샘 두슈디 능미 나 많이 가요 지기 바바 나 능미 디제 지유 고교라 디제 미산식 미스터 집에 바바 나 바바라 시라 챙기 문에 이 바바라 시라 챙기

0: 좋아야.
1: 저거들이.
0: 아.
1: 이미 대다가 용배.
0: 어. 결승 제가 용비.
1: 나 당도 빌로칸디 도당부시. 제마랑 템닝민도 너. 나를 변치시.
0: 용아. 좋아야. 네 신스. 좋아야. 네 셰콘러. 네 셴바치게. 아차천래를 준수체 민제스다.
1: 상계 하고 중에
0: 아 하고지 자잡자치기
1: 대동 아침이라요 춘래게 니도바 좀 뒤쳐니 니제부터 좀 조체자 그 춘래를 권래 없이
0: 저해야 맞아 춘래를 이치 저랑에 삼시던다 니스 뒤지
1: 요마시 춘래게 메일을 비시고 니스 뒤에 된대라 요마시
0: 지지지 나 아자춘을 이지 지바미 디고 니스 시에도는 아자춘을 로고치자 닥스치기

0: 다양한 장학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장학디스 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의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구와리. 도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치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了.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구치요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쁘치나로나.
5: 타스 원조 톰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6: 야미 김비 너쿵 디부 미바타 너쿵 카바 너치 약스데 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5: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7: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지 사브르도 아데 예 티레 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 아데 예 신다 데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8: 고데 난 소에 헝고디 진짜
9: 링고 딱젠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멜레 심제 지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안님도 깔려 겹사 다리 있는 예 링고 딱젠 그 헝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그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혹은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1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간부 속이 너군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치네 게라 대륙기 나와 시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레낭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카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카방자 레고지 구니 계구 낭아 구구추
11: 菜当人别吕就囊囊别当囊偏不切
12: 这个我们说我是云南经理小酒精中心经理嘛我还同家的你自己你的
13: 苏布尔中大那亚的呢他讲给解成不起的他把多人一个苏布尔内住的呢中大那亚的呢第二件呢解成不起他的
14: Lutas
0: 내서 생감 구량보 바 양보 자기 개참 시지래샤
12: 누가 내보지는 선 빼면서 기부도
14: 선바 기부잖아 자와 가르 제네 리투 용기 사연다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새는 못 제다 같이 셔주래샤
11: 대와마드 개워 수양네 탕부총나 걔네 파바지

0: 다가 되시 좋죠 뭐요?
1: 암라 내가랑 쓰고 싶어요. 그런 게 나다 내가 줘라 진짜 나줘. 아마 하나 말이 니 춘래미 자디 날 담아나나 지망 아예 로용매
0: 장게 나 신하고 구입해 신하고 구입해 제 가지 장게 뭐 비교와 제니 있고 와봐 제마제
1: 암라 내 신하고 구입해라 다부도 뭐 비교와 제 삼등유매 캐시 그런게 춘래 맞으나 춘래 마다나 어느 가 춘래 님도 기도 냠요시기
0: 용아, 기도 냠요 제쇼 하토너 어떻게 매바스 교실?

0: 不。
1: 嗯。
0: 光大卡拉卡的战队多，阿面谁有过？
2: 哦，卡拉现在签名多，做些兄弟下运气吧。
0: 박씨 집 자, 용 두 개.
2: 아.
0: 한 명리 로연 배. 응.
3: 엄마. 엄마랑 제도 제제. 나도도 사비스는 용 그래.
0: 로사다 튀치는 마시. 같이 뒤동 사비스 오그래.
3: 네 돌로 찌뜨다. 베틀헴버리. 로쪽아 나 참여치기.
2: 让俺谈的拉不着孙子拉不着也会在求日米达真的起来心一下你也真的钱没罗忙我想俺独了三不随么就可对于你就这样的这个独了你不参不来有意就这样的对的让俺独了三不随懂啊第一呢俺大独了干净俺来干净用不随的让俺独了那么多心里吧没心里俺妈不

0: 아지랑 네 아무나 잡시도 하양에 조절다 키매 저 하양게 범진제 남아린 중두미도 괜찮아 마싱아 계신데 시에기 도단 요마리 이내가 가서 난다이 나 종수주디 저 하양게 나 다다시라 지유자 네 지무 중중지유 최선 저 고고와 최중두미도
1: 랑게 就叫重重的这个月 이미 然后可对给不是我不用给你落了啊对我不用给你落了哎我不用给你落了不对我不用给你落了给不是他落落你这些是吧给是一点有呢落你这些里有是
2: 啥子就要是也给小了既然给苏松雨嗯一米今晚的啊给小了什么票啊阿家小了是票啊我啊啊这是你还可是啊阿家小了哦一米你先把年纪给俺重要过去落进了睡不消失落进了睡不能对了切不要打
0: 도전아, 아자 샤올라. 지만이 나타바 비숙하는 디프데시디기 지란 첼레 가르니 숙련하러. 저준레스니디 비숙하는 저하양 세가 용비는 내 지란을 자린 표죠.
1: 요. 쟤는 야스긴다. 두두대 가셔 아.
0: 됐어. 괜찮아 피아.
1: 요, 되어 아.
3: 급티르. 류이닝이 삼바라. 仍以 赵春雷党 他请你送为 村南西群我堂 赵春雷党 직토야기 企图 可别你最近这些车呢 那我等给你

0: 아자, 다 칩샤샤. 야면은 스니즘.
1: 개미도. 디즘 사수는 안증매. 이야, 랑가시야. 내 쇼다. 주도 심호호. 딜레 종제 차교.
0: 아자랑 안아 럭부시라 체주. 니야 아자랑 럭부친데도. 니야 단듯이 안 마시네. 글리글리 자쳐로 봐.
1: 범디이는 단들 안 주주 손자. 롭전 챈주 워시. 디저 주도 챈먹어. 고. 니 챠오.
0: 아자.
1: 응.
0: 니 아자랑 진드미리 챠러 챠오.
1: 용아. 갈시 있네 봐.
0: 나 챠 랍다 걸 챠오. 나 챠 챠라다. 랍다 걸 챠엔 근데다.
1: 용아. 란슈다. 니 니 챠.
0: 나 챠 지데나. 로마 십주 아리. 범인 이상이다. 보셨게요, 여러분.

0: 엄마.
1: 어.
0: 엄마 됐다. 엄마 됐다.
1: 어제 닝제라. 띵원에 닝제 멋있음도가. 디야 렘버게베서로 심이도가.
0: 사미네다 지부르도가. 아자 촌래게 니드도 신다에 창잼스. 닝제 비차도가.
1: 아자 촌래게 장롱원에 야구치기. 장롭중 야구체체. 지마 아자라 칠렌제 여거다.
0: 하고스 아마.
1: 촌래 드다니 밀다다 큐니 심미도. 장전부터 제 요리 삼삼마죠. 띵원에 닝제 멋있음도가.
2: 아자. 내가 신다면 내가 내가 주의.
1: 촌래.
2: 徐海洋是你的我那让你要去的让你最近这两年很多那么领队去的要是我那让老三那么大日多啊亚美呢既然你你这的叫子怕他介绍阿姐今年你两个人这是给我说你呢我大海洋可就像是给你的对对给我一定你你从大姐阿姐让大着我有马事怎么这么想前呢既然你养你可就像是给你一把
1: 之前呢，生意给不赢，哦，之前呢，罗卡些接的给不赢，这些最讨厌有嘛事，明丽，拉不着着，
3: 中意哪嘛？哦，老宋也难爱呢。姐，春雷，明丽，
4: 俺不就这样呗。
3: 가로스와 용두 진조신 가파용구제 가로스나 지마김자나 우지 도시에 들어봐

0: Ken Xiao La.
1: Oh, Xiao Liu, Xiao Li.
0: Ken Xiao La, kodoi le kenang po karo chigi yubta.
1: Si, suyo si gudu.
0: Labde na gyatra bata chigi. Haiyang kuni, shunu shen yu je shamchu chidu nyamdo yimbata. Ming le chao chole isigi. Mi poma de zhen yim chayabata. Ken Xiao La, mi dukri nye zhe shiye gudu.
1: Kunlu mep. Nye po karo chigi, nye hao kuma ribe a. Chao chole yin na chi. Di zhe ngwa xing ma ri. Chok tam so nye su shi. Nye ki nye lgezi chigwida, di zhe xie nye su re. Ki nye nye shi, jima nye, jama zhi xie gaxi da, nye le labo xio me. Gema kibbe gezi di zhe, xie nye yor be. Ma, xio da.
2: Ma la.
1: Yimi, haiya, jio zang mi bia pomo di da ka roji bia guo, lab zhe na li gya zha pa zha qi gudu gui, mi cang mei ha gudu gui a.
2: Di,
1: A zi xue da qi.
2: Mi mang zi xie wang nye ho qiu. Nye kong su ten su chok dam di, jio ge ga ro zhi nyung omar xie bi. Yi ne, nga yi zi xin nye, xue nye mendo.
1: Chok dam su nye su yi no.
2: A xia xiao la.
1: 既然看不起的，各地的吃不着了，迷茫不就给及时的活动了。啊，是，是不是没看你们多？到底这个人是好些啊？我小学语对于民族歌曲事情，但对的，啊，是，他这人呢，国家感情也没有输出。一米，让学的，我可真瞧不上啊，我可真瞧不上，阿家爷子，你最近这车队。 탑시 베드 세스 랑게가 탑시 실럽 당고
2: 아자 샤라 조담 조크틴 데 쳇사자 만주 상선네 상통 마르바 저 하얀다 린린 지비나 조담 디 정신이 자 예 주르바 기란 공부시다 린린 슬랍데 예라 포미 메마세 예럽 수된 딘데리 군이 지비나 겁디디 미기블로 자만자 신인 흉르 마르
3: 消雪 유기 섬유리 데브시니 空余气所亏亏熊熊他勒不住面特具端天气刘一明年着当所前气种子作体刘一明气扛用昂小雪鱼躺年前的三个月听这穷呢举人马过完了赵春雷躺徐海洋你他这当徒弟
1: 让个谢堂谁用啊

0: 방야시 아, 오늘 방야시 春雷 春大地 오늘 집에 아
1: 春大 가르스유
0: 마지 마지 春大 어디 쓰유 장외총기 미망군 하고 배 春大地
1: 아자 春大 가르유 내 태가슈다 그냥 좀 지어마시 가르스유
2: 너랑께서 너 초반디랑 쟁임시대 걸스기어리
0: 리리리 니에 다가라스기유 나탄데 지시모쇼 春雷 장구시에는 나니라르 닌리시기 다이네 차사차부시 쟁임시네디 스시오네 탁주체 차부시부 제자 심르 샤리요마리응고 좋아 모두 깨고 싶어 좋아야
1: 여자 조링게 승부체봐 야수야이
0: 디인거셔 라니엔 레미지라 마상 구지선자 라는 승부마신 가봐용야 여시
1: 우민매 랑하시어서
2: 吴明梅，吴明梅，让俺歇歇啊！田明都阿家王了，这下全部都是给不下。田明都，田不明都呢？你也是给阿家了，没干吃肉了，我。木然你阿家可真是的啊！阿家王了，啊，屯大地赵春雷了吗？雪啊，哦，姐姐吗？雪啊，哦。 俺田明都，年岁给我们查住着。
0: 妈的，让我那能当面对？
2: 我那田明都老对不起我。
0: 哟。

0: 지 민매 라니만 옆에 갈치가 요 아
1: 응아 산줄 집이 아마 다 주도 제우마지 암라니에 되시
2: 吴明美张囊千不地没事前呢谢大彪细我堂对你明朗租不提多把儿有松三门问题空于地铁了三路东对没了三路东阳没配空于日瓦了替你扩嘴贴吧阳呢说说你是几不细破吧日瓦将我连念扩我是明白人对千不经个月

0: 아지 아무라 나 이미 니네 매봐 새 마음들에서는 새차를 배
1: 미니 수수도 드린 사니 무선자 니에 권조에게 담인다
0: 권조라 수레 그냥 레로즈 배
1: 레스나 하고 그지
0: 그래
1: 어 용구유 니에 고치 같은 거 아 용구유도 야 쇼다
2: 쇼샤라
1: 아야 니에게 담배 권조유 뭐라 하다
0: 상가 자용 봐
2: 자하양
1: 다야 갈도 안 와싱 매베 링리 어 하양 디리니에 링링게 다지에 된다 개침부 시에 와 삼추 되다 링링히니 총두네 님도 살로 총자 총지 창부 인스네 지초 오르다 니에 삼바 기니 가로 지는 야호 요리 생비
0: 여기 엄마 가르송유 나 가로유
1: 그 좀 좀 가시유 가로 매 봐
0: 나 가로 요르 봐 저들이 내 가로지
1: 아지
0: 린리 상 보면 야 보지 이내 내 심나라 미직 뭐도 매 내 심나라 저들이 뭐도 매
2: 저 하양 让我也擦擦去先。
1: 哟，我是，是玲玲，玲玲。上地这些年有什么啊？莫让你也给他别给我追着打，莫让丢了张春来过些年有什么啊？张春来，张春来死，他都拉不着打，卡死卡了，莫让再也没别过的干这不扎起的，连嘴的骂些年没多，等多少？上来哈着丢。当个狗了，干啥给你给看的下？都是哈姑妹呗啊！
0: 你哈姑爷，春来婆婆跟这几年三岁新个人，没咱们这哈些呢，你拿我等没？
1: 啥拿我嘛当呢？俺给没多。俺来三年前边过的我那姨妹，俺让你笑嘛是？俺没信呢，赵春来是年的，落了住个没多。你没嘛过节就吃不赢，婆婆的娶了面我肯定要嘛是啥？
0: 阿姆拉。赵春来个你，我也是不依。莫让军龙也不买我，他不懂爱童女买。你让岁数多，我就留不着钱了。莫让军龙也不买单和这一面，我就心头多。
1: 岁数买许多小马事。上谈的，自动给光膀子哈苦苦要马事。俺最三三顶的哈孤独啊。上女婿，赵春来是你的，俺没退去你买。
0: 既然给没退嘛，那呢？俺能爱去上了广大学，俺们都待没松。春来个你这样了，引起去上给我们队难怪俺们多。
1: 哎呀，子，俺我那国最没松，婆们得打扫卡多啊，得这出去就呀，打扫卡多。
0: 莫让人家干了，什么生活的啊？帮俺全部要钱，同到同一的，老多全部多，可不是，这不巧嘞。眼盲体多的，我你老是没接东西，想就去学人了。我你给部门人批些，每天做准些那学不易。谈到创业那路子，莫然俺上得起还是花钱不远，莫然你们都得，每次打多钱都有。
1: 学的，赵春来打这呀。这么大检查不是吧？
0: 赵春来那么累呀，这么大检查。
1: 岳伯，啥事跟马四说？啥说别急了，不过你了，老是要给我托么说，就我学不落。他的根本框住了你，他的眼，若不是给我们去查门，还可没说。海洋，穷男他牌儿，牛家的染个军光嘛多，染了痛才求牛买，是吧？脸上看的也不大，三皮通过去就生不远，一年每次团结主要推了两段。 랑게 고차고다 쓸쓸차르 니야 갸지 치우 이지 赵春리 나마리 니이베
0: 赵春리 나마리 다주이
1: 뱀무쪼 赵春雷, 那么连他这一边。
0: 连他这一
1: 边。你也该去救我让那么连一边。
0: 我让那么连一边。没事的我让我都输进里面。
1: 让你养家去舍得赵春雷那么连一边去。
0: 我让那么连一边。
1: 你可是接不了啊！爹住的这几个年，你滚就了啊！

0: 누튼 드시디리 라는 나서 신다 김도 라는 니에 호샤
1: 키랑 갈성 봐
0: 랑 포다 김알 나서 김도 드시디리 쇼인다 라는 니에 호샤
1: 나 보고 가샬라
0: 다리
1: 딘제 인생 마시 키랑 게 너무 해줘
0: 다제 니 쇼가 세프치도 너무 말이
1: 인생 마시 딘제 인생 마시 인생 마시
2: 지저, 말이야 하중이다.
0: 영아, 왜? 협재대 하셨소?
2: 협재대매.
0: 아주래 공부라와, 창식님이 손자 상하네 엄지를 유시야. 야,
2: 지저, 나 보는 말이 지레성매.
0: 보면 가스레. 두 남이야, 라니 보고 다 키워 말이. 야, 여기나 바로시.
2: 지저, 야저.
0: 순, 협재대 말이. 칠칠 초구지. 이내 가로라 지구를 신속해 라게 소화기 없이 계심 보아래 하고 속해

0: Logi Padu Rigor Lamni, Rigor Tang, Yang Yu Gantang Lamming, Chugu Chevashi. Lamdi Tula, Jigor G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Lamula, Cherju Tang, Tedu Gotu, Nuba Den Yube, Dak Jet City,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psu Korg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psu Korgele, Jumigu. Penjong Logi Padu.
1: 여튀기양님의 칠르드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2: 디링아주 로게 파주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4: 겨우 수수도라
3: 나세
4: 양우 수수도
3: 진짜 렘바데 피부도 왜
4: 다디 하고만 사발
3: 디 로게 파주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5: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해 주다 봐야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 얘기란
5: 그래서
6: 너 한국인이야 건달람 사고 레시텐데 로지바도
3: 어디 기란가 출발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0: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콩키 콩부친추 티니 통메 가신 이라 슈니 스슈 갸힌 코메 콩부 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카솔라 총예 총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강주 차롱 기 케주 탕 뒤니 추구 체휴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 야 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로지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체버시인 함디 투라 지고 게 뉴버 된 유베 상외 된버 진네 제달 고 투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메 티웨 함외라 체르주 탕 티두 고 투베 뉴버 된 유베 닥제 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계급니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든 계급 팀조 지자 로스의 팀로 니론이 시생하리 나와주지 비치 찍내소 무엇을 협작제 다양한
8: 자가 기사
9: 자들레 돌도 주게
8: 자가 디스 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팡디 배치시단다 디난기 줍지쪼니 영중의 맨스리 제장짜리 견칭민도라
10: 짜나고 야구지체의
8: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팡 배치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구지 링기
9: 짜야오스차샤
1: 东西也出口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素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0: 지저,我来喝中医的。娘啊，喂喂喂，你要接待何谁说？你要接待没？俺这里公公老娃，强行你算账，上海的，我们去的女婿。呀，지저,俺不跟你妈的，其实什么？不跟你妈说的，对于那面，让你不给他开药嘛的。呀，不给他爬楼梯。지저,야저,顺，你要接待吗的？去了请照顾这个。 디네 가로라 제구리 신수에 랑게 소화 기부시 개심 거리 하고스게 랑 야고 주너 아이 숨제 주고야 매봐 뭐시 밤니 좀리디 뭐 통기 거야 매봐 총시시
1: 어 주저
0: 아
1: 뭐 뭐라노 대다치야 유
0: 쉬다
1: 기시 랑 봄지를 씹쇼비너 그때 쇼샤
0: 딜레야 라브르브 카산지 시규리
1: 쟤는 뭐라게 장을 가면
0: 쟤는 장게 상리야 호시단지 봄디에 그린 유미 따호시 오늘 야호도 삼너 장게 뭐라다 뒤토 붙이 장을 규모 입체 주구리 그거 위에너 인지 존내 채우리
1: kisi murangay tando rangal ka mey na
0: ngay rangal saib shay chow pungo la dunyi bia sotin ri chow ma ri rangay nga chi zang nye len gyab yi nye rangal chi ya ju rang so sim shaw so
1: nga su ji le sim shaw ma su nye jo rang thas chi yi chen jo nga le ha zhung yi da
0: Budi ngasang deyibra.

0: 민과 디 나랑을 된다 쳐야지.
1: 된다 그래.
0: 우민의 랑 주무지 봐.
1: 그래, 같이 했어.
0: 야, 오메시리 쏟아. 좋아, 쏟아. 나를 기하시야.
1: 된다, 이제 쏟아.
0: 된다, 기하 쳤으면, 나다 우민의 뒤쥐지를 쉬는 시행제 같이 비인. 지혜는 아 매주 보자. 니엘 통신나 로용 프리. 가사 나신주 나를 뭐라 하다가 시비. 닥터 라나 할 때면도 시험도 니가스네 랑 주문이 뭐 하고 그리.
1: 진담에 나가 주의다.
0: 예예예. 디 대타유.
1: 前去的.
0: 우미메 뭐라로 단도 가로 열배.
1: 이 말이. 랑 삼주는 뭐라 못 주시다. 나서 능수 뭐라 주어서 남아시 주었음기.
0: 랑게 제너. 나 삼부도 그래 아.
1: 네가 쓰래.
0: 자네 대하고 문득이야. 나 우미메를 가부유.
1: 말이 자네 중보다 가볼 적이 있어. 도스다디 자네 삼부시도 니나 쉐오. 대신 니 중보유 가볼 적이 있음 대신 쉬게라.
0: 니 이네 니 뭐라 쉐비 뭐라게 나 가민도.
1: 아직 한국 외서도 범선장 와사브리 뭐라게 랑 가면 그랬어. 딱 봐가 한국식이.
0: 오늘 쟤는 뭐라게 니고 가르셔줘.
1: 장고래. 지리베. 야.
0: 대 장모 대유다. 교수주다.
1: 장고로 간다. 약간 하자. 직전에 장군의 예중미 상상도 가버리.
0: 쟤는
1: 让
0: 给俺热药了，死我了吧！
1: 热药了，死了！热气还药了，快去给，去给不啦？
0: 呀，你，
1: 明官，丫头啊，
0: 俺热药的。陈宝顺的李宝顺虽那么几年谢谢米多，杨秀秀呢找出来那么几年，你也是这样吧？

0: 참 시원다 구유제교 요거 참 시원다 아지
1: 대부 남쪽에 더 결승대 역시
2: 경르제 도수 구유제교 리조 도수가
0: 마세규제게 렌지도가
2: 어 예 되다 제 유로구유가야 그 삼로디 예출이
3: 어 내용에 저와도 와
4: 흠
2: 어 모자로 중게 자주 모두 메죠 추화유나
4: 야
2: 야 진주디 되나 근데 성불이 아
4: 디 참여 맛이 동생이 야
2: 여자 들은 음식문에 사부도 어 야 기란즈 추구하여 랑게 동거동거
1: 님은 사다치상 캐릭터의 쇼제 캐릭터로 교부시
5: 소격다 소격다 미소다 흡지게 미에게 추미게 흡지 쏘야 매스겹지 랑고 졸업 단도 봐
1: 내게 덕이게 퍼시 비세임시 랑고 졸업 기초 상을 루입기나 산도총대 배드 노구지
2: 어, 나도 주라 채보시지 없도
1: 지세마소 너 채보디 채디 가도
2: 오네 주워시 나도가
6: 내 로구 제가
2: 저스
6: 어
1: 너네 살샤
2: 사고 사고 사고 야 으이
0: 아스 카토스 구유제교 야자
1: 경고주
2: 어 구유제교 구치디 삼로고니 수이나
1: 영아 영아 장기 삼로고 없이 디스와 이니 다도 더도 디티시도 도디 추라버루니 추퇴용기
0: 마세다도 춘세 똥부러
2: 어 추종제도 제아르마지
0: 아 나탑시이 나도 추러 체레 예비서도
1: 你的孙子在我最大的钱呢冲死三十的爹的下咱们这只三十块嗯现在俺最出了七八十的兄弟领归办的各有学会有压的才够冲的娘们听谢的呗小伙计冲的不说说你出了几年去过不我现在出的我出不一的我们娘们听谢的兄弟兄弟
0: 루키토키 출업 치시드리
7: 바과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지금 매바 최저당 배준하죠. 유방 바구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베리기 내정하라 다큐지. 유방 바구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으시 이배 지난라 바베리기 내정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낭초라 이미 최저다 냠리양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수 군이 피바 거수쇼. 유방 바구 장식한기 제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바베리기 내정하라 총가도 편에 실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군림이군.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파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8: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진의 피비 면딘 카초 양차비 하세 뷰리 기자
9: 미글라 딱제 전에 明年几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体明年中路苏联面在行就康堂迎通参加酿制体明了接着

완전 미리카 신주도 오치시 타불 제네 지셈 지도 제 지게 후지에 저 이글레나 창가를 빈둥기 람둥 지신교는 람노티미스가다 공제당 지수장는 디기 통일시

리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차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교 리가르니 지도 点别 사도 인디엔 당가라 그 남방 주지 계산 매도 서도 点 리가르니 듀럽 사비에 윤종 사도 인 윤종 사비에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녜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두시 체링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 그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여기 동어 타 참비에 뷰제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율라 피해지기 둔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제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계비에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시 등부주와타 사두 겐강부류 초두 성종의 숭는 겜미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는 겜미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帖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다치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배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지륜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둔지 别的 후다 제규이

내디니 찬염 토제 갸증외래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지 팅외 진중 단의 도징 초단 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침미토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모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0: 교로 개인 제주임시 신양 초카워라 동도 타주 초중족디 레바넴키 마든 주디 교로 개인 제비시 이랑키 지리비 세진이 신이니 레고르디 추면은 조 멍시 레든타 레바넴키 모주 주디 교 이랑키 도놈 친송 이랑키 마제 각결로기 소기 주시를 추면 띵 섬무 제바타 베림 섬무 총기비시 어리 추면은 호르무시 초가 류규 남수탄 레바논 호규기 모두 조디교로 개념 체입시 어리탄 이란워라 더동 닌드기 주주티 주도로 띵습 체입시 제진이 신이 이란타 어리워기 주메 고조부타 어리신진 타능표 지도 비리 저외토 이란기 레바논 토 레조미네 저구 시에바 변점 조고부타 대다르마 체치 어리라리안 이란라 동디 동주 인시 수마지 제진이 신이 이스라엘이 슬레 네드니 후이 이스라엘마기 랑오이기 고구르 신 레바논 호주도 된자 고유시바 소유시 레바논 직딘 지배당기 고지 가시무이 제진 신이 레바논 직딘 지배당기 이스라엘이 니소 제주 타다라 고연 로주마세 제주와 레바논네 제딘 최고시 세유시 엔제 원론세도 무이 제진 신이니 원론 슈가르토 세종당기 권내라 공수 제유종 광기 당기 고조 살바 마드면 파라 엔지 올로잉기 겐 고르교 임바제 엔지 년조르 침베 내주비 오시나 세다모 레네레 공수 제바타 엔지 로주하나 올로인 듬바티 소주 임바제 엔지 다문 트스터 총 기르기 총지 소르바 안디 보네모니 젠주 최수 덴베 올로잉기 의미를 문진 치기 유바제 데르진 등하바라 소베 당기 산이 덴구트 파미 총어타 대공 다스모 어리를 자두 중저비 겐코진 어리 대신비 추다 에버스틴기 샴진기 내주 난추 유시 오르스위 계송부 제진이 신이니 오르스위 마기 카순 봉디 베르글로딩아디타 폴랑스크 나디 모스코 서구소니 요랭기 미미 능추 숨제 주미치 도롱당 유시 오르스위 터동 미미 능추 제티 하르키프 유베 요랭 고전 주간시 도 유시 요랭 차제 봉디 직접 주된부 제진이 신이니 요랭 마기 오르스위 마기 관동 칸타 민나 동동 쿠 소소 제구 제비 마세 요링기 터동 오르스 사고 난기 마든 소레타 놈주 소라 제구 제비시 아리 제자고 총키레 닌도 베 제진 신인 제버시나 데신베 사고디나 제자고 멘데 갸베 튕긴팅 조라 총유바타 뇽타리야 미게 겔람토 당유바타 미숨 소게라 메균 수유시 테트 제자고 루규토 니르신베 튜진기 딘지 제구나 멘데 갸겐기 미조츠 멘데 겹디 미족송라 메균 수입시 럽지 잠나 어리 라베 리카기 메데 겹베 튕기나 민가동 국교 국주 기람 토쇼리시 팅디 선주로 년주 슈스비
1: 땡게 상공 제용
0: 상공 제용
2: 다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0: 다 나외 네트라 다 큰칭이
1: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고 비유인 나다 나외 네트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나나 구구추

0: 아구 아구랑가 동기께 겹신 그베
1: 예야 동동요메다
0: 자 아구 동기께 겹신 말이 이내 본기께 겹신 레지 겹달러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라데 어제 돼. 아. 에야.
0: 그랑에 엄마지 사토 말이 틀어 쳤어.
1: 영아. 뭐. 인데 얘. 야. 라니 사야 심 먹었어도 와.
0: 장 진짜 돈도러. 샤 보고 살주다. 보고 속을 넘에 가리. 다 그러라고.
1: 야, 영아, 영아, 영아.
0: 봉봉 샤서 아.
1: 다리.
0: 샤 망지 소다. 속을 넘그리. 아니 집에 칼아 심부 두에.
2: 심부 수도.
0: 심부 이나 망지 소 아. 어구, 돈도게 시켰다.
1: 응, 얘는 어거 클래스 하지다. 저거 야스나 띠띠 봐. 와, 영도.
0: 리, 용마 리. 클래스 클래스 녀 클래스 시
1: 펑펑 에그라 시야 자 에그는 이나라 클래스 에베 마체 돈도 좀이 참매나 클래스 같은 녀다 제마라 겐뢰제 쥔당 쳔부차 용법사 토스는 정말 들리제야 마집치라 용도
0: 용아
1: 쌤이 예스 거야
0: 예스 칼이 님불라
1: 칼이 님불라
3: 조리
4: 응
3: 영어 전화가 딥시 뭉아디 모걸럽이
4: 삼통스네
3: 어 삼통스
4: 문에 알아도스 통계
3: 영어
4: 네 랭가 친구 따마 요배
1: 아 야 아구 광주에다 야채매 배
4: 바베피게 종세 치기
1: 할래 수고 제제 된다 시야이
4: 어, 네 주실 것 같이
1: 야야야 왜
3: 걸쳤어
1: 네 제일 할 수 있겠지
3: 할래
1: 신도 낙서 쳐야 돼 또 승리 표현이 형도 해 지대다
3: 뭐 좋죠
1: 응
3: 제일 흔들 수 있겠봐
1: 제일 와도 수 있겠지 샤다 이용은 이 치료지 갈래 있겠다
3: 나 제일 청소 제 쓰다 퉁배 딥신 가서 유매 내신 말해 디 광고 못 숨지다 제일에 미치지 갈래시라기면 대배 무니슈도 요마시 퇴바무 주간 근데 좀지 장에 미주세베
1: 총소샤기 무 주간 대님도 집이다
3: 샤무조 디스티피 멤버
1: 디피 멤버 근데
3: 사세도 니슈생 요마타
1: 장에 세게베
3: 니에 대사 세게 요고 추
1: 아지 미 간소네 간소 총소 요한체 칭아 세게 봐 요마로 봐 마신에 총소신 다가 간소레 망아 토제도
3: 총소신 다가 토크제스 게메 안아 규메 나서 뒤제 전에 요마시
1: 진짜 근데 저래다
3: 장고 장샤체 뭐 가서 얘네 워도스 계규리
1: 하지 슈슈해 자지 싶다 무리리 로레 둘이지게 갤럭시 거시 전투고 니 쇼르다 두말 롱아 뭐 가세요 말해
3: 여다마 장총스 주지다 자삼스톤다 자게 간 고고담비네 워그미 타그능시 자르 고고등지 전에 제말 레크제스 쇼레 저게 되지 전에 미군 예보 되면 버다.
1: 이제 계속 접집들 저 마시는 용도.
3: 접집이 요거 줘.
1: 뭐 네가 혼나 죽어 말다. 네 메시지 줘다. 나서 총소 좀 해서 한번 들이다.
3: 제샤 제샤 다시 해매. 도스 땡기. 권내 지겨.
1: 우주 참.
4: 다만 추도다.
1: 됐어.
4: 가르쳤어. 기라니 양 가르쳐서
5: 태양 총기 노시주
6: 아지 주라 돌아
7: 아지
6: 주라 돌아 감사 기란치 로르티님이
7: 예 전도 전에 잔디
6: 주라 돌아 기란시다 야 니가 주라 중요 도다디 니가 주라 조준치야디 니가 장부 규괴라 최경치야기 가제 제답지리 tanda chongji da zongne tongji shi chanengge kina zo chongji no zine kya hyo nani nga zo mungi to si chenin gurbe
7: zongbe gowa nye de le mune kago shi chadu talu mima tuin zong zong tuin tolo rang chongji no si ngun zi maang ne gya zhu tuin zhu mado gyan lin tuya min du di nga zo zi gar zi nar zi kyeb zi sui gyo rida che za nye de ne kirang zo ngu zhe ya me
6: 주장 돌아가 속에 내줄라 냐참시 두고 기라시다 말리 사람이와 라고도 말로 다는 환영지 기랑게 나조 차로나니 멍위도 없이 제는 그룹에
7: 아래 오네 오제 아메 이내 녀 견조 린타유베 최진지 고든 최초
6: 최진 가세요
7: 신진노 세팅내 녀자 주비 팅기 주비 종주 팁자 멍위도 없이 제스 라게 공수 세가 주다 단다 공수 멍위도 없이 외자 녀대 우수 접대블레 거거지
0: 在当个从头找人去，周英的。简小花，阿姐，兄弟几个一句都要给民都过呗啊？明都过没？我们是叫不上咱民都过那一句人嘛的，车上刚来的，记不记得？今天简小王长，俺也民都过没？秋来让民都过呗？我打最喜欢我上去。
4: 要不这，
0: 切上去，让老边的一狗到牛肉店店当大用嘛的。
4: 老边轮没吧？你三不提的是大皮，可是兄弟几个了狗头皮呢？嗯，俺去几个人拉家给领土的嘛在，不过错嘞，吃起羊最领先有谁？
0: 我一狗轮嘛的三皮，大最吃的，大最嘛吃的可怕性格人。
4: 前两年三不是的，我提的吃的。
0: 老三说，要记得。
6: 注意的，我来个追求注意。不，再忙说。小秋，嗯，我应军人估计阿家的就叫大家亲友嘛是，可对大家做吧啊。啊，上个学这么多年，那我们说，就是跟这种叫了，都是，是你看起来嘛，是呢，几家之间叫大家打小招呼。
7: 前头你去解决了，那不懂把钱的也会要满是。
6: 用啊，嗯，都给你这媳妇了。

0: 야
1: 아지 저다마 사실 뭐네 듣고 있어가
2: 역시 됐다 됐다
1: 야 저다마 네 가르쳐드래 림부턴도 가버스도
2: 이 미세 공시 섬질이
1: 알레
2: 통제는 여시지도
1: 그것도 뭐네 배워버스도가 아지 서대가 가르쳐드는 오해기업체 시에우다 직불이시야 어찌?
2: 저거들, 라고 저거들, 촌라놈이 김치 없다.
1: 요. 어찌?
2: 어찌? 그 중지 구경만 돈다. 저만의 짐이다.
1: 요, 라고 참아요, 라고 참아요.
2: 어찌 돼?
3: 어찌? 감사.
2: 감사, 감사.
3: 기란 구셔 류라 인별.
2: 나 류다 많이.
3: 쇼다 쇼다.
2: 요 요.
3: 딘데스리, 먼저 진이 가오라 도스네 피리. 기란 게잉에라 캔게다 직스이다.
2: 영아. 영아, 영아, 얘 다시.
4: 알레 저기 드스서 창마 딱딱히.
5: 캐라니 고유링송아.
3: 진이가라 페베.
2: 진이가라.
5: 요거 되다, 되다.
4: 레스 레스.
5: 근저도 캔게 대비.
4: 진이가라. 캔게 대 마셔 광라. 이 관계 내가 집에 문 하마디게 지시결하나. 빈저스 그대였다.
5: 자로디 고치. 예, 댄댄게 그리. 들이 남장 400 거게지 셰도. 영어도 그. 야, 이다.
4: 레스 레스. 레스.
1: 예예예 칸스.
6: 어, 이다
1: 이다. 이다 이다. 예께서 샤마니.
6: 어,
1: 그래. 니리리리리리메다. 퇴만리나.
5: 퇴만리요.
6: 서르주니 루첸 댄게 샤마니 오도가.
2: 자문에 샘네 차라. 샤마르 뉴브데 미라 젤레 뉴메도 와.
5: 제산치.
1: 뎅우제 야마베 샤마르 우제 야마베.
5: 시 류천제. 랑가 샤마르 제바 응응응응 시기. 라데 데고 유자. 다 오는 아주 칸레 링고르베 아.
6: 제산치.
1: 저 다마게 카게 시행면도 와. 아. 키나스데게는 멍멍멍멍멍 소주면 시티.
5: 샤마르 뉴베 올 데지. 공지 예주. 세니 태도 샤마르 뉴아.
6: 무시한다 발리 보이다. 샤먼가 영향 야마르다.
1: 저 다만 롤리스 롤리스.
6: 저
1: 대다 대다
6: 대다.
1: 샤먼스 저.
6: 에지 샤먼도가.
1: 니엔유미.
2: 에지 천태게 되는 야구 제도가.
5: 에지 소르 샤머리.
2: 왜 드리니 캐나죠. 담산시. 이네 꿈스제 니엘 시행메. 드린 산시게 카르토메. 직시르 주의. 산시 시다.
7: 영아 전년 캐나 시오. 드링아 조다마님도 섬치 공세 침이다.
2: 아, 진말다. 공세 섬치리.
7: 어, 저리. 공세 섬치리. 공세 섬치.
8: 섬치 공세
7: 섬치리다. 아, 지 셰다지 노바 겐게 가도. 녀는 아 셰주다.
2: 셰다.
7: 어나. 드르비게 침베치라. 나로르 기브스투. 증념 되브스투. 르메 토브도. 겐게 저드 범질레스. 나부 제베 갈라. 겐녀 부치리.
9: 그 셰렐라 띵안지 켄게리 키란지 시다 양어되게
10: 왜 니에 돈도 지나 저 담산 시야
2: 응 나제 슈위레게 켄게 드리 샤비다
6: 무네 저 저라 쳇샤 저 저라 쳇도
2: 드리 템리 자 쳇도 니에 사야 심부 많고 니에
6: 이래 저 이다 이다 야 샤마 소메 샤마 소메 야 야 소메
11: 드리 기불라 대셔다
2: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Shimbo duge a? Jumbo kye chida?
8: Jumbo, ame suwebe moro shimbo shiyori, rang kabo duge a?
11: Kabo yu?
8: Chena mangzi so.
0: Inda.
11: Duda.
0: Yaji kikya le, lo jimbo do gembo yoma shi, hanyi gobo shirado wa?
12: Zodi, bunye, lo su yao jay.

0: Tai.
1: Turi.
0: Mubi ya tada di jumsabe.
1: Jumsas.
0: Nie she shi sun chebe.
1: Jibu shu ji she bi shi sun chebe yin.
0: Nie she bi ji sun zu. Dongbu ri be a. Nie she bi den zu. Sem ko chu ko.
1: Ko chu ko chu.
0: Sem ko chu na jibu shu ji ka li yin zhe ga zhe ga a.
2: 让刘三冲走跟这次里面接一点呗让这次里面接一点呗你也得让个仓不接一下啥天别干立马能去怕离出去就是主任给你鼓励你得到最多就得可对于你我三家睡下个的我这边送上你三家个偏好的透过的而且说接下来我们说能大没主部书记我们等到的你让个谢不谢送接一
3: 쟤는 제입을 줘봐 아, 세 다만 얘랄 쉐임 주고 해
0: 나를 향해 따라다 쉐임
3: 다만
0: 따라다 쉐임
3: 다만 깨지시에 서균다 조야 저와를 시도
0: 나 뒤수 싫어하며
3: 그래 저와유
0: 뭐를 시고 내봐
3: 랑 총수 주저지마 저 조수조 여름에 총수 내수를 하는 그 자식아
0: 주부 수지다 윤 다 그래봐 나한테 되네 레스 게임도
3: 나 매매매베 막부스다 개요 마시 장가 전부다 쉐브디가 삼부치 이신 부르고 신경 흔들었다 그래
0: 삼부치매 좀서 저상을 미망해요 그러면
3: 쟤는 류상가 신거 덥세 매베
0: 총자 된지 담으로 봐 전도 저상다 류상스기 와 치치 장가 님도 제 상다 그러 봐 마시네 나서 총기나 라고 요요 켄게샤 주디다 탕고 접자 팀로게 송게 지지 내가 뒤돌아 마산 미침 저다 아니 그때
3: 교시 겐지 계측을 신기답이야 계측 맞다 교시
0: 그냥 혼자 내 뒤져 요거서요
3: 교시 랭차가 요 랭 야우자 실라
4: 저 알량 우유근데 야배 아
3: 어?
4: 어제 로고 치세 중아 기부 제모 동 그저지가
5: 제사지 아하 지 수허 마시 봐 나 라서 가라 시오리
1: 야봐 나라서 우유매도 도게 겹제 되시 아, 다들 계급 수주 야구들 제 유도 무비 야대야.
5: 최선치.
4: 무마고들 제 야지 그마샤오래 아. 나르샤지 라비는
1: 그제슬러 그래 아. 무 비주 단 당마르베.
4: 비주 와다우제.
1: 수녀야다 제르녀야서 그마레 무 당고르다. 경우 조비 유도 신급도 부여리 다들 무 유도 신급도 몇 매베 아.
4: 디도 신급도 없디 무 유는 약시 마르베 아. 이내 녀샘제디.
1: 아, 제 가리 이내 이내스. 장 디레시 피겔레스 브레체 데비나. 전다 가게 종마시 들려고 니 제일 유명하 줘.
4: 자.
6: 장외 비야니 비.
4: 야고 좀 뭐야지 가봐 좀 송당 거에 더유 순유 디네 제 어찌 야
6: 저래 제일 그냥 유가 좀 얘기 봐. 공항 가서 지기도.
7: 예체나 다만의 농주여 마시.
3: 그래
7: 김은아 주 리나가 부우든 주 치를 줘야게 구급 여마시 이내 탄다 계급 내가 주 신부디에 총기나 라부주야라 꿈등 것이 부우소 통기체를 치비네 야구 역시
3: 쟤는 신경 흔들 샤오래
7: 라부주와 전두 예비유나 신급 답도 유배 역시 디 균대시로 봐. 머신에 개급에 탄도 꾸임은 된 것이 장애 가비는 가토우시비
3: 장애 시합 탕시 니에코와 가토우지 용아 용아 동쇼 신급상만 아쇼다 니에덕부
7: 然而其余穷村那边车间店中有的穷村那边大家可以吧我点着的我穷村那边说下下卡斯卡的我一起卡切索卡切索姐啊这龙马起大地来卡拉索什么
0: 答应了穷村那边的渠道清面输个结果来解决你
2: Ri, ta lung ma shita, ni rang xiu. Se ni, nga ni chong kina la, cha yin chi ga zho. Yom du bai.
0: Sa cha yin, ri xiu du ne chi ga ju. Nga se ni chong lome, lia yu.
2: Ka du yin ne nga robo chita si du, lia yu si gi.
0: Lia yu yu chi.
2: Ri, rang lia yu ri, cha wa san do la. Rang lia xira yu rita, ti le lia chi ga ju, nga ni zhi da ga zhu yin.
0: Chu

0: 你怎么说多大我都没找多少个啊找找大快些送啊你要不要去死对不对爸爸我那么的自己你来让给他休息的你在这儿弄着的嘛说的我让你搞不起鱼不让宝贝媳妇的疼多少个小时啊自己搞不起鱼不行没骗卡托的
1: 전달이 땡겨 소리
2: 땡겨 소리세 지 젠장 밥에 롱데 가지고 있어도
1: 니에시 마소 딜라 랑게 터시스탄 전달이 땡겨 소 롱데 쇼 워시에 초리
2: 요 저 그쪽 와 가자
1: 나 좀해 나 칼 펴 용비. 파 로노모도 용마리.
2: 당당 나버도.
1: 드나데 랑게 터시 교스톤라. 투슈 마심치.
2: 잡고 뒤시스. 야, 그래요.
1: 교스 터시 돈라.
2: 요.
3: 가리. 자, 레오데 두비에. 가리, 속 때문에 누구해?
4: 난다메
3: 젠장 레바 교회 레위죠
4: 네 레바 레 교회메
3: 레바 교회메 너 레어치메에서 속으래 양 쏟아 제쇼죠
4: 쏟아 제쇼래 네 주위 야호들 마무시를 할 때여비 미니 년미도라 쇼대 지금도 다 레어드 그대 쇼래 레어드 제도 하면 누구
3: 장다바 부근나와 기지 대기 기니 주도 젠탕 수보 레게토 내둘러 그려오시 레굴 공추식이 있어
4: 啥晓得俺还晓得嘞我这都还没做你要三不当咱两个精明有啊然后跑叫个人的两个公司一个车你让俩看那些堂儿吧你让人家两个公司一个人收入呗让主任过去想点过下一个当不是他都看那些不当过这个是呗啊杨啊杨啊杨啊这叫这是这叫牛呀猪这叫两个
3: 来回跟这走嘞弟弟没必要想这张事吴磊吴志了来来来来给他说的孙楚孙这先到此来看吧一不错总归是不过了等多等大雪
5: 刘大满年代有节，列国公休息一次。大满列国公休息一次。
6: 那我，
5: 可以呢。
6: 你谢不住。没挂到。你记得个月。可把人救的。
5: Less。
6: 各位，俺阿姨。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뭐 대단 소에 한국이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年个列车,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迎通参在酿制기, 明了机制级别, 西心起过比喻音, 明了大家车子, 明年一年团委员, 县托布拉坑穷给我们着迷思,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安置苏德给面具起的, 萨尔多对于景, 铁链邦电绝阳堂, 明土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酿素介语, 계시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미 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듀앙니추
3: 新的女岗盆中野浪女岗进女兵发展，国统军入夜冬的敌人。盆中的酿土，边界拖尾，边界也不准。中国新的女岗盆中野浪女岗。下面金边，那空地不棉不糖，那空卡吧，那去养死团吧。国哪，国有空，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下面你去团些，脚步轻皮糖都皮糖。
4: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别，下面拿出就是洗衣机，进行给凝聚力助别，免去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免去冷空气稍微给多不啦，免去给巨人囊，特别没过的糖，那我拉普多没变汤呢，小熊刚也没吧，也难上头。军统也没你这汤，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有，巨人用了些些鱼别，些些补气了，给淋雨，卡巴昂茶，来我给过去，出松姑姑。
5: 古楚松三年，他是杨春兰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才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那个从给年头去，管不啷，那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
6: 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住个？这个第四是几万块要买嘞？然后我老亲戚的买嘞，
7: 喊你放的牌子是单的，电脑的就是做呢。
5: 人中的面子里，车站站的军情领导了。
7: 站那股也不是车里，是随着盟友的边界喊的。

0: 야, 지지. 저거 감수다. 초린. 니랑 대야지 이샤. 슝니기겐 이쪽이 가창 그 뒤통 그래. 아. 나도 저수서야 고대이다. 응. 니랑 저기다. 초린.
1: 유래미도

0: 말로레스나 나이 총제나 라바주가 치다스 쇼딩기
1: 다그리
0: 버드라이나 고요강 자 비사도와 던더 조인세 랑게다 말 쇼팅 멍고 텐스마 이네 미즈라리 야 지금 민드
2: 버드라이나 다만게 치부상마 총세 되보다 내가 준비 쇼노 샤다리 버드란티 가르셔오리
0: 지 미즈 쇼 여비장 치여다
3: 다다 상마 소소스 탑시 리리 여리 그다가 란스 세시디 호탐는 다가지 정기당 미래 소스 좋아하겠다 지어다 정기당 미 도구 체크하고 여지
4: 저 수하 네랑로 대다시야유
1: 가르쳐야유
4: 저 다만게 나 탱하셔지 시야주 고주비게 지부시고 있어 다유는 조토야 여말이 제장아
1: 랑 가르쳐지유
4: 나 치는 용골 왜 쓰기유
1: 말이 랑 조두유메
4: 조두유
1: 조두유 前的 亲,
5: 他可是吧哦叔和我要中间的了大气啊中间对比然中间对比哦前的就对这次中间的了大概中间有呢其他就是母体性格的对比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格的给我是母体性
4: 유대스토다.
5: 그제고.
4: 지고.
5: 마정아리.
4: 도지. 이자 쇼다만 토야미도 가제브레.
6: 아, 장샤니. 이자 녜 도모죠. 조다만 칠려자 치민지레.
2: 조다만 타다. 진다님도 심심한가 세제 대여리. 저봐야.
4: 조다만 한테 전부 차이요리. 제자 녜상한 대표자 대체도 용면도.
2: 진짜 정말이.
7: 사실. 범대 소리야.
4: 아, 제대로 유대서. 잘해 주도 사지.
7: 에세. 아세.
4: 주도 살아.
2: 야면은 아예 총기나 라부주가 좀 줘.
7: 라부주가 주다 아지 저.
5: 살려 주소 아.
8: 야.
7: 저야 우스도 와. 근데 이.
9: 나.
5: 조셔면요. 사등 의제 유르 봐.
6: 저 가르셔 유. 의제 빈 봐.
5: 클라스 이제 의제 애들 로다 튼 버리. 조셔면요.
10: 가르쳐 이게. 의제 빈 봐.
4: 어디? 가르쳐.
10: 가르쳐.
4: 두고 대시. 마치. 나 저거 드르니에 진다 터바지로 첫번째는 유버사토리 제마레
7: 다르미게
10: 로저
7: 저
10: 데니엘스 통두고 딜레 진다 야가
4: 제마셔 아 제마 르블레마요
2: 산시 가시브레 아
4: 예야 고소 되다
2: 시 엘레 되다
4: 마즈 게 메바
7: 마상무드게
4: 예 마리
2: 가시브레 아 총기나리네 총기미리 시기두고 아 자 샴티라리
10: 지야 가르도 아 무이 마자도 그는 줄다 나도 유자 라로 유셰 주마리 제마 돈도 레가르네로 견시 아 안송외면에 미여다
7: 제다 가리셔네
10: 시여다
4: 기라즈 녜촐라자 응응네 갑시라초 이네 참버체비나 용버사 도르 제마제
10: 산시 총기나 유령대자 기저 니루인교디 제시도
4: 답시 가려래 미스녜데 균도 당으로 균도 마다나 도거르마지 와야 기라즈 흘러져 소시 가르고도 내 럽자시아
10: 요요요
7: 로가 정치시
10: 드려봐시 산시 니루신녜 샤샤
5: 주저 산시, 지만의 혼선 여르시아가 용말을 봐.
4: 용말이? 먼저 혼선단에 응원을 헤매해봐. 다다리, 지만의 내수들의 도둑이 라도 여르시오고 말다. 많이 열어봐.
5: 용아, 지만의 상물 안 칼린 영이.
4: 우와.
3: 아, 지만.
11: 우비.
3: 대판.
11: 씨, 바디 할리스. 우디야?
3: 알레고아. 네, 고스. 우디야.
11: 야, 고브르베.
3: 지나와라. 들은 차 십시 정도가 단대부터 고데스.
4: 야, 들은 의지다. 의지시오.
11: 지나와라. 톤토도스 고제 되나? 클라르베 람도와.
3: 씨, 진짜 마시는 거. 긴조사대 대표 용어스이브르베. 잘하고 만들어야 돼. 할래바메다.
11: 卡拉是不马拉那铁马西，起码进到黄拉了，从地这我追拿着去的。
3: 真的吗？现在黄拉家族就被军人给安坐可烦死了。真的吗？行吧，那如果黄是么多，黄是人马的，你也得那啥，和你过年节，没要我事的。嗯，对不起，你们可是那啥人公司说的，我你吃上都进准备这些，你让从事就不这么这些的规定，用不得。是，现在黄拉。
11: 키랑 셰방 안다 냔 드이나
3: 에레 바게 토 마르베 인다

0: 다도 rinjian ribu se ya, yao shan rinjian ribu se, se bu chen xia. O, da di pinyu ni xie na, chik chum ne tang, o, cha xie jiu ya. Chun bin ne la, pen pa sok du.
1: Ye jie su men yang chong ge jie di ju, sa jia men zhe, nyu jie ru ga tang. San dai zong jie di ju, sa jia men zhe, nyu jie ru jian ki, nyam zhe qie dun nyu jie cu jiu zu ne, nguan la guang dong xing jian xu wen zong la men zhe ti da zong gen cui war qin.
0: 유디 제디 리고다 냠도 미디에 나가려 조급 뉴지 서지지 징고도 갑케와 지리아 뉴지 서지 데리아 만조르 미수부 깜부지 토쇼 미디에 대도 미신야 갑샤 미디 뉴지 구시 소놈 데리아 메 망고 시라 봉샤 안주 미디 덴데 리진 세게 데 레삼지 람제 지수 제비 뉴지 구시메 간아데샤 안주 다랑 지수 제비
1: 니노베 데랑아 더유 년제 마 리춘 진송체 牛镇古色地规定都免在跟军交战还是下月金，绿军的规矩免在提到忙起我，出面苏军日不谈，姚家开苏日不用些月别，可别提到山西谈、广西、四川这三年送了古子月。
0: 俺最从俺爹那里牛些古些别，那么八零姐姐帮到了两位，借用三年下来古也给牛些拿了呀，别免专门提这些。
1: 爹接苏宁那边李全吉听不光写些。
0: 고랑이 나리야 맨 나가 좀부도 지금 저야게 지부당 창알 저야게 면자 중지 지부 계속 지부 속도
1: 워나 중로기 맨 망고 태다 리전기 퇴기 제바 이남 지제 지급 리전기 년도 봐라 코바랑기 맨 퇴기 지금에 맨 대다니 코랑기 차도네 강사 강내 뉴주 제바 인시에다 리전기 코베 맨 태다 정도니 코랑기 자 맨 태리 서뉴유 페뉴도 테나 대부정기 내뉴 봐 인스
0: 미디 로레 도 좀 시기유 听说库兰给抓到了呀，就自己脱个线下，天干了呀，库兰给趁机整理得里的，天干了呀，下下。这些的有人为么子把兄弟干下？到底啥意思呢？天忙大缺下，苗点进来呀，咱们就这样开始也咋的天天这下？库兰给那些点给大家的这部面上，杨德不掉了单，宁杰了东亚切到通知公司这些杨家通知这下。
1: 李全吉可能提句，年到白，面装跟提菜。李全吉年到八了，可能给买了一整个月。那个今年春天收种这部银白，买的光鲜一两千个苗，那个年年不行。那个夏天呢，姚家开出这部银白，天天光鲜一李长明给那个年年不行死了。女姐白卡个月呢，大概才八个月。对呀，收种糖被光鲜装在人家中，何止种几多钱呢？提高了桃园年前把两千个亩赠送去，第一公度两千个亩，从安溪宝马浪呢，全家种个月。
0: 俺的阿妹拉过月妈来呀，准备拿着药嘞。俺们每天的几个总给我写去。可能给每天每笔上面交的钱不认识的。俺俩趁着给东西先不得下。俺每天趁着创作那里呀，过去每天也过都是那位。
1: 两千个门，人家全家总个每总给点我先去。给了每根就你月不认，可别准备那些月表。人年纪阿玛拉拉面的金白偏绿全部吞松，开包都三年两千个门人年纪多家中山查干西面中山创安了九年中国银色。
0: 要上人气日不低，冷苏给庄家店里也创下腰嘞。大半米总个月不通赚，我也趁着找送能力啊，下去大家不吃饼。上下几个几年我这姐姐天天是忙得清不嘞。
1: 面提到其他的水米果糖，提到给有些抗疫米果了，该是吃个两千个门，太羡慕中。现在这个人家这边免提大给通知他免小丁免在民忙不提度边国外上班提大了偏女原来这年呢能免得我认识了
0: 民忙不提给找送哪里啊免提也不都是点就这个月的他个哪里别呢能做交易免了下线呢免提交点哪里啊能做交易给就这三月的
2: 他是他听这次找送哪里啊免提也不原始得就起的迷茫不及的呀，路气人心还想提全部点药性。马赛免提随便接的呀，内部忙不及的呀，那所吃不拉手边偏绿一年年经济吞不行。免什么盐性多，羊偏绿点这吞下，提羊人看这一拿。偏绿油性多，免提做什么这事呀？羊人苏里糖免在一边脱了，得要空笼卡了去拿。
1: 年到白，大家吃不来行不了，两些个门清点了手边对不住，广西糖。广东、四川、湖南、天津了说，新疆党创建了局长了，这对日不谈；长安局长也不说，免得人扼住中央月经， 대달에 지금 건중 리부터 창알 조각지 리부소하니 광시 난인의 인비 시책을 면하고는 여부인 것이 년도배 시책을 김장 제재배 급대의 시책을 김도 대면 바로 년도 바로 고배 파견투
0: 어 강바 대나리야 강스 강라 중로 면제 루샤 자레다 쇼감낭 창마 면제샤 어 면제 쪼부시라도 당대 큐니민도 안저 면제도 도로부치디 자레 레레야 잡다 대월이야 부자나 망고도
3: 别提下的这些。现在这个没听了，没那好像做不约的。春边面汤，下面这部，长耳角就说约了，日不切我当，今我，请我看个月。我现在在那年到把的很多，你们特别努不着急买忙不行呢。没怎么牛根的最年轻媳妇儿些呢，控制面的这时间点起，前天给面干了着了忙就为，面就切个过过小时，接着控制轻装忙包东西收拾起。
0: 啊，打开这眼睛，我是你面前的准备一把些呢，从大柜子里把的捏下去呢，这个人了，记得留意，啥子面子女婿，钱把的，捏下去呢，这个人。哦，你搞的对，眼睛，现在这个面前呢，我先对别，六角金面子的，六角金面子的，工作人员给查到的女婿接了呀，长安交易单，哦，这些交易拿手边，六角金面子的说，你需要七万天拿来六千，天天连连七三几个月的。
2: 现在我们连年前是两万七个名字的结钱，连七个名，现在我们是我打中路这个名字我听着所有的。就是什么地方，年年结钱，现在我们这边结了呀，现在我们通知结钱，大家公司的谢谢一个家来结，一个家才会结了呀，俺卡过去通知钱呢，新的那边送过来。俺是农村查到的，每三片绿月是一趟。
0: 每被上交银子押金，免费得交定金，忙不及吞药药水。
2: 看这个最前面的偏门案三千，俺的免提这些药药水。当我呢每次偏门月子押金，免被上交银子押金免提做，肯定大家结果有哪？俺虽毕竟六千，所以基础日不六零几，给人钱货，王月拉去工资几三难的。
0: 俺就南边的，南边免交肯定几十个月的。
2: 俺最忙做了呀，那么就哪能啥子穷的，他看见我这种呢，三千，免啥的这个呀，便宜退路钱呢，省不要了。一年天天给免看这几一年，给六吨一，美女同样给退这几个月，啥点几个女娃，退四个嘛嘞。免给便宜了，吃了几月，肯定吃的饮食不几嘛了吧？肯定天天吃的给免的，俺就一起吃要嘛嘞。
4: 俺随口头听呢，头一年前边，叔叔堂给你本钱给免的三千，那是差给要不穷死。
2: 偏不西部都是温州钱，他能看几个四岁以内初中七八堂，杨梅呢交的钱钱明显大了呀，民族个性。每天的三百呢，俺去厕所的堂里呀，人个堂，那是肯定越是不行啊。前天天水顶边人行，肯定是大些几个月呢，俺去模特跟王月来的工资钱在哪的？
0: 中路一面的呢，六九一面就是呢。
3: 没有你娃儿干点交接，小的干的，没这把钱不说是不是？很大的副作用。下班都没钱不打，起码你要收的。他能少收一个一年两个月的。中路面的都能，六九一面提出你吧，同样交不要的。满足个三百天是免费钱，交到其他节的是不要的。杨姐妹呢，便宜免费钱的免费给你们是不要的。一年有的免提的是呢，你要不钱不的。俺最免干点这一年，别的便宜要不这个呢。
2: 免费都给，结果免费都归钱包，都会交钱，学习免费都会来给，都不来。俺最结果免费都归出去，车子呢，结果免费都归出去，交钱都被停顿免费，有这个名单，凭着学习都给的。
4: 国家药监局批准。
2: 可是车子呢，他说催马都呢，免费提出了十多钱了。两个钱不要了。
4: 他都是危险的，特别是。
2: 哈巴都大家忽略这一条了，不对了。车间卡几个老人呢，这个人，一年提定最要啊，钱都不要嘛的。忙不起个，交钱提控制的省不要的。接着能用俺就这种忙不起的呀，我都不要的。
4: 为什么总？
2: 军人的，大个人的。提前去确定的月，俺随便看几个，那不看叫查给穷的三百，是我的呀，几千，免费专门拿出，天气前的装钱，那把呀，过个等个月薪。 免费专门提人去，那是查给用具差不多呀，那是索要去，你个要行。免费专门总监提人去吃酒的呀，请给七八朋友行。切记，别呀，请过学习了。那是订酒堂免四个月皮呢，你把图餐厅去免费送个堂，这些呢是个提开心不行。康银需不行呢，免收人情送餐，能穷堂吃的早晚呢，等你个买行。什么天气，天地的钱，修餐他个小心。 탱계기 티웨만회 침도 시제 킨도기는 추리 진디기 침도 균시규 규도나쇼 탱계 슈덴자고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g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Puzi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띠여티 겐강 기몽시 동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로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ertun Chekuro Shunun Gengyu Penjong Sarbe Tansam Dopten Ta Tersi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Ji Dan Li Gege Ki Ta Den Tatar Mungju Ki Lak Lin Bedun Gu Zou Dui Hu Da Che Yu Be Be Ture Saba Du Gyangyu Rengbu Saba D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别的乎大才具意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0: 수주 관계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화 나다 나와 수주 관계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에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접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유화 나다 나와 수주 관계 대단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핌 10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1: 신의 누강 변종 예랑 누강 유비화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불규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랑 누강
2: Yami kimbe nukhung tibu mebta. Go na gu yu kor so ki yami ni chun tun si gyokbu ching pi tang du pipta.
3: Gekab ki chiwa la ki yu be yami na zi ju si si. San ni la si n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u bu sar be ka ju.
4: Ngo sab di. Ngo ne, xian la mian ra gu bu yu ya gu du a. Di ju jia ya gu si du. Yang gu. Ya.
5: 就住的呢要得不宁国电堂出来红国的花不清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贵很巧的话林国大建给红国的关键吃了清不赢呢电不接能免了身在借借国民度宁节大年刚不的面子几安宁都干了一个上特别赢的年林国大建给红国的关键强迫
6: 我这个人的。林国当前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过又不能行，生不用不得哇。

0: 겸도 정리야. 나 표현 샤머 스케차 잡지 않았어.
1: 어, 제가 락시 침수리 있어. 맞아요.
0: 샤머 만져 줘 있어. 데이트 다 디피샤.
1: 아, 네.
0: 주변에 나랑이 뒤진 다 드리려 그냥 야고 좀 말해.
1: 어, 그래야지. 어,
0: 맞아. 저도 와.
1: 그냥 게스트 봐. 봐봐. 님들 준비 다 해서 너 만져 줘. 응,
0: 응.
2: 내가
0: 좀 싸. 아니, 데리데 공부 겸도 좀리야. 유고로 용 봐. 안 그런게 네 샤모 나도 샤모사디야. 게자 잡으시도 와. 아니, 이제 녀가 용이 딱 그냥 상관 나요. 게자 잡으시도. 야, 쉬고도 봐. 팀지 다 팀지 갈 공부 삼주 봐. 아, 샤모 하는 거니 이게 비글 라고 참 비글 벨.
3: 어디래? 나비 샤모 어디? 되래.
0: 제가 샤모도 야 신다 공유기 샤모다 정리도 맞아 잡으시.
3: 저 신다 먼저 지지 요래.
0: 도스르 벨.
3: 말해. 근데 괜다. 네 술럭스 내 이렇게
0: 그래.
3: 저 저지. 어, 나 뒤에 접시 잡으러 봐.
0: 아.
3: 근데 접시부터 차야 돼.
1: 야, 내 유다. 나저 근데
0: 근데
3: 나 지그래. 어, 네 그래.

0: Tiring anzu lo yeba zhu h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 dosh dago nani nandu g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ino lemba di tibu dwe?
2: Da di hao hongha shu wala.
1: Di lo yeba zhu ham, an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1: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고도 공부제도 담바야 양모시오도 그래서
3: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4: 야미 김베 너궁 대부 메바타 너궁 카바 너치 약스템 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틴 제마도 바소기 야메니 츠트윈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 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6: 어머 김이 심부디 가리 김을
7: 빨라 ये मा शुरगुयुदा पाला 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 मजी थिबनांदा
6: मादी किमसिम बचे जांग जांग जांगचे देदे वेसे के मारी
7: वेसे मारा रे पाला पाला किरा सिनांदा दिनानिया पोलेगी शेसे रिबे सिमाचे तंदो जीमा जांग जांग जांग इब माचे जीमा रालिया युबे छिसिमिस दवा
6: वेसे मादी
3: 龙你出来都进别连把你不进我没人呢去下了这随便拿的不那样子哇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给拆开银子团结给拖到米银子进别的米扎为年不需要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金马如果得归我原天刚长记为什么日本总康
4: 야미 김베 너궁 대부 메바타 너궁 가봐 나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틴 제마도 바소기 야메니 츠트윈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르타 나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8: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 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 디 켄양 참부유 디외 니고 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볼 켄치 수체 레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 갈부 신원 토 칠로 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차주환이 에샤라 코나르 유에베 켄덴위르시시 태야 루규토 차주환이 팅아 콜레 체샤르키 중국타 자르벤 朝鲜 칠린제타 이시예 루규기 쿠 칸사가 켐유시 웬야 이 교고바시라

다치 링 롭종 체바 규티 제주 니비 파메 제수 장네 경링기 초타 장보 초치오 제싱 소기 렌세 규토 세초와라 조기에 텐저 체체 제주기 코리오 너미 나조라 체규 토바 총네 모티티 개장 초와라 주규 뉘제 소정 체토 뒤저 티링라 콘즈 김상 신의 냠토 큐징네 자주 베기게 Kyozuen nangtu penzuen tajong chile yu tu, cha zhuhuan pama nyebu lo debu gwanen chukutang zheta juwebe tuen ti rimki zhubchong shi. Kainzina, chukuni canlong chung carowwe pame cha zhu sosu rang rangi cowara suma shu guba sebor shiki yu shi. Dawa sumbara, Chi yu chun long jambu, rewe sun shu kiruhung. Changi milion be ceso taiga, qin ling ku pundaru, nyumla gyeshin chi. Tanda gima taiga, zhuzhu ti, ngozar ki jikdian ti zanyamla, dashib yu zamle, chakwa ma chung wara. Ngodong bu sing sing ki kengbe, sokja kashi ki, rup gyebdi, ku tongja jibne, mingsun chu wara kiruhu. Bankara, Pazu Chori Chiba Tini, Jiu Busiri Tsu, Kimju Ki Kungshu Sabara, Dimjie Shudanshi Rela, Bunche Ki Jiwa Ta Ziwa Tsundanshi Yashii.

Rajani, Palangi Che Mimbara. Koni, Palan Tsengonki, Reluki Rik Pepe Konsu, Doga Yube, Yue Tone, Changuiki Zueta, Nibu Yubena, Seri Kebonsu, Kola, Zulang Shebe Minya, Dayu. Timinku, Raju Kugu Yip Ti. Kola, Zue Raku, Chegan Bukan Yu. Rajani, Zemlin Toga Yungyup To Kelin Chebe, Zaji Sojaki Cheshishi. Jungoro, 계급기 림바탕부 송경 소작의 제수 담 유해진 조유토 대조명라 쯤야 제죄진 조유기 계노로 속자인 야르구의 퇴수 상간 멤베 동보로 로마사바 뷰발레 지린기 교주로 수주 민용화식 가는 총계 상간 멤베 동보니 Rajitsu Gashu Chebe Seriti Yinxing. Top Chewe Lupon Ti Gangwo Ki Ngozi Nam Nangmedu Daanne Sosu Gawwe Jianglu Nam Nyob Topki Yue. Rajini Chilin Kui Ki Sokja Chiche Shishi. Ti Bungbe Paratu Subwe Toze La Limi Gyadan Chune Gyadan Yishu Parat Simbata Puru Ki Subwe Chize La Dongi Shibki Zam Sengi Yue. Timi Subwe Toshue La Mi Nyi Zam Simbata Chizela, Dunjik Siba Yangye. Suyip Tetubuni, Rajayi Kyuzo Nangtu, Kyumo Mayimba Shishi. Rajini, Ishiya Konar Yuebe, Kenden Soja Shireti. Gaolin Gong Rajata, Zhubei Rajya, Sichuan Rajya, Qinlin Rajyajie, Rikpeba Shi Yuejing. 중국 훈옥 참타 녹장 대신 네발라타 죽바 야가라 바르마체스 캡히 계절의 체육이 내스미드 외왕키 자기이 지규 페바 시부티 혼의 창외수 초대 체징 수봉야 총원에 체외 파라 포주로 총유라 본도야 나시 체선에 가르시 체외 파라 균도 총유 진리자 예수도 체주 이마타 본도야 남바라 자슈시 테나 Purishi, Raja Pusirishi, Chujiyu. Qinlin Rigyu Tu, Longzhenki Ngamba Chexing, Ritua La Yang Sarbuyu. Raja Ni, Chagdu Yang Sartotu Zhoyu Chayuro, Changbu Yuebe. Kandara, Chagdu Totu, Subzusashi Yuechin,

자신 소자 폐체와 다 저와라. 자기 교도기 권에 초대 체진. 뒤주 민족 와라. 교도 남아야 저기매. 지차라 김상 제네 제구백유. 김상 제낭토 고자 니네 주파라유. 쾌공 지도 내에 김규 소수의 바로토 초보시 초진. 지차라 고차 니슈네 솜주 파시. 예르두 급수 시네 초보래 돕치외 교소식 주기회. 세리타 기베 튼토 자기 부스르키 로드랑에 와 챔부 주슈 정부 좀기 유티 테니 깽외 지베 므네 죄나 창장키 내보와 셰브디시 제두 관조 서버미 책동 초기 섬 기지답수 김규규 관에 모자 초유의 남도 체디 소와 렉주 지기예 대신 최고 체유의 대수 대낭토 조그지기예 열두 최제 파르바타 뒤에 리드 토토 세수롱의 지신 남자 묘구 묘구 초기예라 자제이 서버토제미 내동이기 연습에 로급 능린 최토 공예 세신 소주 마오베 모자 쇠바타 로마 사바 사기유시 덴두수 지도의 남시 최제 퇴기 마라차 조신 자다 지신 남자 니 조신유 근금 하소 권라 자기이 김장 체내 서버 마사라 내보고 유해진 세수 사그로남 댕기유 근투 세즈롱웨 세리마부메투 자기이 양야라 지제초소 네부치기유 서법토제미 책동 계기니 네동 파르키 로급타 로준베메 줄리낭투 셰즈이

파주로 왕제 요겐기 프리츠 모리라 렌드 장구 초유티 진노마타 고작바 나니르 제바소니 제와 촌다시시 제트 방제 토타 낙스기 쟁링 대신 차도 토제 간사 강토 관저 지동 응어주 남 샤유 양괴 나의 진리 리규 대야 관저 지동라 방부 체유

진리니 중국의 덕자기 퇴근 표숨 소식이 제시시 대신 서법 소지 미 숨동 잠기 해바 유협에 대 제리 너미 나졸라 표숨 소업의 김시지리 호된 제휴

0: 지게빌라
1: 김이
2: 지게윌라 띵아라 체벨레가시 기랑 코네디 수천 젠 삼시르샤 니에 삼더뉴메
1: 니에 제유기 니 젠냠 요르시부이다 라게 미유 샹베시고 던다디 텐데 야고주부지 미유디 주부다무주 자기 좀나 좀 브레트윈 제브지 나 로파무주아

0: 小哥哥，我先拉去。所以说，让个两个这次有啊。他大爹，你知道吗？这把又想明白些。你俺是那书生了，你得考虑呢。所以讲的用完的钱，都是他的费力了，俺是那那点有点的下。第八次，开始不忙没？我那俺那做公司那月饼了，请求费力的，从跟俺都去这几年，或者爹爹雇着去的。
1: 키랑게 반수선 삼슈빈씨. 쟤는 니엠마심 가려져요. 상가회다 함례게 주지 정도야. 급대대 보만다. 나주된배 우구진고디 삼슈라요시. 제사 렘사 링주유게 우구진고도 소다선배 도피게주. 이내 방다고제 요마시. 단단아 방다군제라주. 미드필리나 류베마세. 뉴슈이네 전부도.
2: 나라주 치그민이 있게 마셔봐. 간다수이네 니당례시도무도. 님도 먹다 진유배 탑조시
1: 디딩에 심어서 다당아 주 내종류 제주시그리
0: that is 지라니르 도지 주제요 계속 제주 못 오비나 내국자가 되지 마치지 드네 드지시 왜서 라신지가 마다 수정 디스시니시요
2: 지난 니가 메소드 내 년초 마스베
0: 라게 주시제 소모도 와 도도가 독지기야 让主持人落不上去的，味道就是得帮忙给米大那炒土了嘛去。可对于那张的，那准他拉不着，不多吃下去。我怎么弄他家店经营的？

0: 这次上你们家没得这去的这么多第六个月最最来的要这些 Lawless
1: 这个办法给他能用的洗衣服给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他洗衣服给 지게 봐라. 다시 너무 쉬지.
0: 이게 지문도 삼아줘. 다시 통통 아직이 반았을 때 그냥 하이나. 다들 네 교수님 제 주신 얘기 옛날 좋아 좋았다. 공허 좋아 요마시.
1: 응. 람사. 네 교수님 무슨?
0: 다들 알게 질러 담고. 질러 담.
1: 유셔 유셔. 나 로 주의다.
0: 야. 喂. 내가 깨어.
1: 뭐가?
0: 올해 지금 일라. 지금 일라. 집에 들어가 손나 제 하나님 봐.
2: 전제 단단 내딘 내 신조이. 라게 돈요 입에 빠르지. 나래 대수.
0: 알레.
2: 라게 아. 소외 송다 로존이야. 양서 저와 지금 입어. 마셔야 할리나.
0: 你也真气了，你最近电话气狂了，家这不是马气死了呗？
2: 有啊，这些米的，收入从老多个几个月为呢，然后俺同多生个月。俺今儿三妹，俺一起没中，收入从个你若不谢谢，老出账出去，俺给人家写头吧，能入的电电宝马些。啊，找不一人说下，一年年，老年那个车子几张写的，你最近一年年嘛不同牛月。
0: 你这地那老马学子，
2: 娘早的这学，你也别学，什么都别不要学。你看，就能住的，再去都不学校，社会总归得这情嘛些。人也做哪里几家的，这不是的，天这样办，一起结婚了，我们就把我们走了的。领主有个你最大，社会总归你最低，然后俺这两口做县委的呢，你最起码得拉些嘛些。

0: 구여시 녀로존란다 토베 고시에마시 지르 나르고고티베 신의신수 녀셰비네 미 치징에 용마스삼추
1: 카다랑게 셰베주고 나 이시바
0: 지겨울러라 계량 아세제 둔다 디임시
2: 섭사든데샤 나 셰마다
0: 시야라 나 다부도 수질 신유메
3: 도도태다지 키랑 삼칠리기 지게브실라이에 단동 얼럽는지 메죠
1: 예수 외송라 이지가지 가유
3: 제니 키랑게 되시시다

내디니 차념토제 갸증외레 미나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쳔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드윈냠네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당 다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덥 체슈 식시 양 조 초별 사태 구역도 협진. 갸중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 토 양치동망부유.

0: 범미나 드니가 교제디 추가가 라마줄라 도가가 라마줘 자가 답장나 진제 나서 하슬린스다
1: 도스구아
0: 야주아 범미나
2: 상과 친바
0: 마스제게 나 구토 제가 당하죠 자가 제도
2: 너 대부치 나 신마시
3: 他的林卓伊，给我对的。有人我听到俺妈同我讲，对的，俺同到我心口头去。
4: 出账还那个，俺听我来说我欠了几张清香送给。
3: 等到第二天多啊，上一呢，欠了两个七个月呢，俺可把是给不用了不，趁多借姑娘。

0: 야쇼.
1: 지달라. 진다 골라피스. 첨지나를 구슈샤. 공개 기량다 된다 계심 주도 지위 숨기.
0: 흠. 니란다 고지 과치미. 코레스 세가 용가지.

0: 什么人家？吕布爹那生不急，生不急呢？吕布爹，那么人家说，咱这事情不定的，比如咱就说春天跌打乌云两个大，平常农村年轻来过年，娘都捏了呗，跌打六十七十六十，跌打平常晓不得的，俺里咱说句话，变声音，人家说爹爸可是学，这是对的。
1: 习近平给孟勇给点单面呢，却用的就这用米色写的，人家给点单呢，说是人家也是吕布写的，就送那些俺这，说是人家给吕布写的单，说是也用给农民兵这个点单单那些孟勇给点单要多难忙着呢，点单点不得，第几点被欠些是准确了，没对别是哪个，点单这别人家就明码明干给不让明白，给王家那点的学呢，农民村出来，年终给面必须当兵呢，俺爹那就是看的有没过了。
2: 跟住学业。王杰兰的培养人家准备慢慢看，就去参加给我们那边不谈。培养六千，苏里六零入江新就落面，六平沿线。他的培养基础人路六零给给建起毛几角。中华苏里六座，跌宕脱单乌云天干给乌云。中国建军撤销天座，免去跌宕七列乌云天干给乌云。中华苏里六座，难道难样不是白？也拿错别乌云。培养人家就去六座给乌云。 中华台北人心计，西面联系七段乌云天干给乌云；中华苏里六座，彩礼贴的乌云天干给乌云所给，感谢心愿。空间安全所，新建人不谈，结合给台北团队多，七列接送，送出他上边缘了。空了，培养人家将彩礼拿这个，恰个人不送不谈。中国面对苏里六座，面对苏里他，免在彩礼拿这个，恰个人不送不特别情。
3: 培养人家就每晚免看给，我们团队团不大，直接面对面不培养，面不列车就，固定边上面不少给，实际参加托育。空了太多，培养平路苏里六千趟，培养六千苏里六零给，培养给严少给，实际参加样托育。
4: 那第二天给那杨家俺做的在那边吧，可是学毕业，那他们给那两个的学校去了，年终给面试那个直接是我们，
5: 那是给了，年纪学过一遍，那两级人下来，第一个给。
4: 年终个面试个的，我那是呢，靠年个就也是个啦，靠那人一张就不管，年个就要了，不生输液等等，内部输液的了，人家抗生素是给我的。但是呢，人家家不靠这个，人不生没事不行，人家就变成激素酸当了，人家就要了。同做大的人家个哪个来了，内部输液给丢掉了，现在我抗生素是。 提过不来了，但呀，年终谁把那个上面人家讲的不行，谁把啥的要买嘞？我提你就是呢，提做这年终的人抗生素事业的做内部事业的，变成前边讲的前边内部事业，养了这边那个就做不下吧，同做不行的丢了点呢，那这事业吧，同做了，还能我抗生素事业的事业了。
0: 啊，那给那提送过来，俺这边想，是不是他前边说叫不叫年个叫不要呢？ 年个家也买这个了吧？买都是他们年终买库买的是吧？第一拿落了熟切，但他内部是，但俺说新鲜是的，对，看个真真是个了吧？所以拿落比较真一点的新是吧？不，价格真细菌是了吧？第三呀，给买个热的了，那年终买抗生素是吧？是这个是吧？你送我的，那平常给那所有车里啊，就告诉的，能够大家年终买的热，就代表给能做的忙累呢。
4: 啊，他听我那盲目了一下了，俺在学不了，年终给面试呢，抗生素是呢，内部输液了，心部的输液的了。他第印度是呢，杨弟俺做农民给年头时间就么多了，病毒引起的许多，第二怕做意外药物吃过个这些，他第第意外药物买起个经个听说，空军们就个年终面接个好像个盲目了一下，盲做出来的一下，蛮刚看了一天的药了。 但是呢，内部是对着那细菌的感染，内头的，细菌是呢，是没得的，没得了。假如的，俺做那么久，变那千把军备算里面呢，千把军备忙起来是病毒的，内头的嘛是内部嘛的。但假如的，俺做那么久忙不是天能多，千把军备那个南山清明宿舍，明白那个南山清明宿舍，过那个南山清明宿舍，等等的。 忙不起，我那些千把军备忙起来，加加过去人的，我那些那很多忙起来，你都不能叫来了。那你都能叫的了，真不需要前面说这呢，我那些偏多几个月嘛的，晓得第一年做的了点呢，俺就十四难过记记了一下。但你呢，你忙不起个南山，俺做那么就出不些吧，出不些吧，那南山的年个就也蛮多，内部输液蛮多，出不些也拿了人忙不要的了。 네도그 낭베 리유아라 네부 낭베 리유아라 양나 스칼라 줌어도 벤나제 낭베 토바시에바 링망부요아라 다 텐조 하마공베 제게 남산 냥가제 메아츠니 난조 세게 냥가제 메아티 오 네부티 약바레샤 세그멘디 두바레샹아 세그레 스그마르 상마세 세제 하바도 난조 조지 말라라 디 난조 부저데 망부요아라 부저데 메베이나 난조 소부코라 칼라 거라 주두고요 말이 대제가 로한데 이월라 난저 칼라 대제 주두고요 차오자 난저 근중 먼저 년가 세잖아 내 롱지게 내도 머세 소부난게 부저 망부 세차 되네 근데 준춘 세대서 나자 망부 능력 때나 다 초바세에 내제선 준춘 세대서 대제 즉 총능 난저 중어 감 초고능 신이 있어 당 아주 등산 쓰기도 예가 그래 릉중캉라 송집 제가 릉중캉의 고유대 직초권이나 소념과 존나 카고 세워요 알았어 뒤에 차례 나도 속에 말라 뒤에 내부 철을 망부 나도 송체 대교대 나도 매캉중 뭐중 당체 고제 초고 세워요 초고 세워야 되는 나도 속에 거라 나자 담만다 망부 내고도 딱바 줘봐 세워서 뒤도를 나도 섭서 야부지 난고 살아야
0: 팀원은 역사 차버도 맞고 다 다음에 갤라서 소유정 원내 능주대 하장이 망부지 다리 배나 미카지 이제 고시부지 나용 뒤 아주 고메스도 단도 단 남자 자주에서 도와 대저스로인데 다 단데 년좀 보러 좋아 지기로 받네 아주 지 참부 잡지 대비나 야 남자 남자 지 던주다 맨주들의 조거를 봐라 야식이 전다 도바지 조거 마대로 손에 좋은 남자 남자 던주조에 던주조에도 지 개나 단데 비슷한 년 좀 김에 비슷한 부 공을 해
4: 제일 다 뒤에 온 아주 개침주의 인생 지도 등으로 내 주도 망부지를 시작. 맨 누드 망부지 참바 되고 난 남산 맨 맨가 맨 좀 센다 펑매 남산 급자라치스. 근데 교과터스.
0: 뭐
4: 근데 선생님 그 추지고 놓는 쇼요 말아 부도당다 연수스나 서주래. 부도당스나 코요나나 연수나나 부도당을 주도 룩교래면서 특콜롱을 쇼요 말아 망체 가스나 코요나나 수야 지도자는 년가지에 매디 겨요라. 다 가지고 등도 년가지에 매지고 뭐 사와다 되게 나잠 저야 제도 너 지수 저도 근데 디사미스는 생긴데 배주 당제 내다고 남산 점에 삼등도. 다음에 천배 선 되면은 뭐네 전에 코 천바도 그에 쉬고라 매세나야 님은 숨든가 봐지. 마세는 님은 숨든가 차주고. 다 미망고지 어 수야도 마체나 지에 매면가 나와데 근데 잡스나 나주 남주게 주에 돌아 생활게 신자 관부다 금시 이상 된다 제 전에 진짜 제조를 강성수 주방 야선 뒤즈나 맨비 제비 면리 근중만 좀 세에 매버지도 다인 등산만가 매종사 망우저 강성수 뉴여도가 약수 중나 딩원에서나 태그로 종초 말에 맨비 주방 매버라 강성수 종초 말에 학동도 나주 매 취에 돌아 능 거부도 尽量的口部的要怎样的他妈就那记住其实下了课表也得教他那也他妈就那天天输液其实什么是贴个了提起使用嘛输液其实这个月嘛他没忙不就南山教子车也切都天天我输液其实但慢慢的学会呢哪怕忙不就我做这些慢慢的跌背呢输液嘛就那俺就靠了要的 俺慢慢用的树叶麻将开始，慢慢用了切汤，看哪吒卡这个，我那些呢树叶切过药嘛的，树叶空心了就我当，天天面线吃也是，哪怕忙不起，俺来引起树叶就是松多，对呀，那些捐过吧就这些了。那是的，那是的嘛。所以，村民忙不，节约给吃那些家，天上几句话没讲，钱不给么他，那么行，你就免受了空心月，疼我头。
1: 前面忙起完呢，年度人心气坚持不应的。年终面积早年平均没。咸阳面忙不，开的过那话汤，吃不消啊，草我给不少钱呢。吃了面康土作为空气面板，坑中土年终面少话汤，开的面铁大给推动呢，南方发展起。那么些面咸大接不接棒，然呢让对单面团汤面菜天然区别空气越不提。 破汤鸡毛素就去麻辣了，碰头着麻色，素白黄不咸大量，男子吃不素月。下班途，研究面的坑穷都懂我提，起素素白难给，连不提大，面皮虽然不都白吃面，面些茶给用的不吃我吃月。 Tedin, Ninjo Me Dung, Chile Mimbe Gala Nimbele, Kung Chung Tu Zawane, Dong Mirung.
0: Then, Namgo Soyo, Dijo Ranzo, Champa, Nidhi Gibsona, May Mambo, she teaches a hestua. That you guys can pay out some
4: water.
0: Did you know the career? Mangana?
4: May the Punjin, Jacha, Chuya, the Susa, Yabu Nangur. Serik, some. 这场呢，捏出来多，脚着多了，可化学反应、物理反应，脚着了，再脚个脚的，听着重要的。多几几几的，几几几真呢？出把血个了，我听着是个要的，我听那个现在，每个跳了，体育是不是难呢？怕做这能脚嘛的？嗯，那拉瓜都按照听声提出多，没麻木这个哦，前边算脚呢，哦，俺前边面的茶嘛送，瞧到俺面提等于是拉瓜都那区别，还是比你算的了，对
1: 记住我们什么多啊？记住我们也是呢。你要是那提记住，马上苏家门的口，那苏家有的，那苏家的哦，过那边那苏也加，茶话这边那苏也加，茶话的没事。你我那是记住，我们也可以要嘛的。做的年代我们送就是做的。年久个面上，你抗生素是跟的，同就算的，其他所归拿了，可给吃完玉米带去，心里真的提压血嘞。他话同俺做听声，嗯，听声唱完了，说说提完了，蒙古。
0: 听着，面都是面工拿了面，群众们就下去，把那个面打，阿妈那个面吃了去，面不群众拿了去，天天跟着吃下去，面打面把的油钱呢，看嘛错了。今年个有点是吧？嗯，
1: 听说看嘛做过耶，对了，亲不亲不，你最怕吧？我听着应该忙不着，叫他面个面做的，年纪吃了面别高兴压血嘞。
0: 年终个面都是给他当差评，那你就过就去买了呀。
4: 别那亲不打，前面说的那种是不是没着？民说不要拿了，亲不是个什么多了？亲不，听不，听俺这女不俺怎么要什么？托谁个女不得？七不少不能不得？差高不能不得？女不俺怎么就要嘞？可女不好像个平常照顾起来了。他的俺这三边面前，东边出去，西边去，长么亲不就去？同谁去要嘞？
0: 他听听这印度人，没了亲爸面面的出去动那些土坡个钥匙个了。他听说面也没那，俺这面那开些差个久了，专门都变面皮皮面忙前，俺这亲爸几多岁了，托谁去个了？我提过了，面缺差钱，人家亲爸托谁个女个娘们现在，你要我心肝病，平生也忙不多了。俺当俺等过第一个男来也吐去。
4: 面缺车钱，前边拿着随便的，对吧？他提起来了，第九级麻辣进来，你呢？九级麻辣跟拿了，我听不进去。你呢？俺做九级麻辣，俺听的是九级给冷不丁的，米不吃，破吃，酒不吃，冷个吃，提起苍面拿了，你不吃的忙不就完了？不吃的，同做忙不起，抗生素是，我同做当吃起。
1: 不知道他说谁吃，听到我说把谁也算，那咱忙不起足够的。你等你光了，学不那些的。但送呢，肯定是的是，俺做前面那咱忙不起面当吃的足够的。你要等你说。

내내 초벌 사퇴 민남기 사제 주체 개진식도 주류배 표미 담벨이야 장가르짬배 개함 소시 쉬수유 타오나 내내 초벌 사퇴 유주디라 지달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토의 정중 쿠유타 장가르치시 니우의 폭제 마와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 유담시나 조디다기 콜라 페랑종조 싱조 체리 칸키 조리 네기 리지 켄와 겐다와 튼조 블라기 체리 낭신 유베 랭게네 기시 유바쇼

0: 아튼드르블라니 페랑종종 신조 첸리 칸키 네기 첸제 리치 켄완 예시 콩키 게요 세르기 우윤타 중국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키 주린 쉐바 소기 두겐야 시시 콩키 롱오망 베링 현종기 유순 통고 추도다 내수 균진 소비 신조기 창래 나와 중재 상부 토비바 마세 뷰리 내기 소비 라제라 계급 준비 체니 사르기 다완야 토비 콩키 유순 규규르타 시주 렉주 테라 심주 낭디 변종기 신뢰 천재전도 규규르 렉기 첨부 퓨다 뷰신유
1: 남블랭게 공감사 디링게 레세나레야 녜 헨게소 모두 쉬어야 돼 가레스스네 변종기 내게 중림 변종기 내게 개주 정시 디금치 슈위 따디야 녜 고노 슈위 저다 내디 치 토마 다르스디 이시 기기 계급도 소리스 따디 로 치지 고노야 되메실레 다리아게 멍시르 봐 아니 급디디 나나즈 중국이 기가로 가르는 거요래 세소네 호조르야 아니 제 조르교베 신뢰제 장초르야 다는 나나즈 샤오미스야 제 춘주디 더비아게 뒤뒤치르동아 디인디 나나즈 중국이 기가냐 제 로규 유리된 봐 신뢰의 로규 하장 그런 부 유대비 신뢰 치 통과다서 계급치래 대급 뒤뒤잠 봐 아니 점리 유주 셴려야 전에 전에 단데 야지 위에베네 롱아도 니갸 잠리야 아니 조다 내데 아니 지 릴람 규 총례 규제 응하나즈 중국 기업을 조대버리자 급디디 응하나즈 기업의 제조를 교배 신뢰는 거 여러 봐 딘데는 뒤 잠바 응하나즈 초비 사드 아니 산참리야 가르능도 소소네 장초의 제춘주 때문에 샤오미 때문에 아니 미디금 반주 저와 제시하면서 디야 샤오미사디 나나 소비사디 산삼리 득부터 급뒤뒤 로규인데 제시 이그리나 코브딘데 지르샤 다 디나니 아니 로 나도 저질이야 나나 중국 기글 내드 저르와 디 조차니 아디네 로제도 지치네 다 단디네 야지 위면에 로솜도 죽게 된게 지금 예매리야 아니 내드 짐베 짐베게 ane tsobe sato chogwa tepchirishya. Dati ane lukyu ge jiga jeshi yikchi re zo di danda shingle darba da zhonye chumbu da nade penchulu chumbe gordi ge gane rachwe tuwarsan zo di naze dukshib da nishu le dakje nayaga ane jiga chale da cingrik di tohne chumbu chirishya. Bena cha shabhimbe na 나나즈 참돌이야 크룹 추리야 아니 내슈 추여 봐 디네 해서 추고 내슈를 쏘봐 로가 친구 지 내슈를 쏘봐 다 뒤수나래야 아니 내게 아니 주도의 규도 망고지 배 유주 잠바 아니 디토네 아니 세세 존재 어 다 다르게스 경우 체리다 gyurdulu dakche nangdeb dita nashu dakche dhamde dhane raju gartozo suni nade peji lo somdung chukki dunga halam shedung dinte jik yeme liya an pyo lo chodeb da nade siwe rangshin sonsan bionchungu kuryu dita nade siwe rangshin di hajanga chambu chonje tunbu shivu chonje an nade shiraji debsu jaya liya chakin chonsha jesan nade 지게 로도 조르교 부질이야 멍시 되셔 내대 코르는 신이야 기도고 누구여 봐 즉사 현재는 기도요 니네 내대 스웨는 신선사 아니 변종 리니 내대 아니 변종게 다 로도 조질 교샤 디제 제사 데르케스 이번에 변종 선의 지게 내대 샤르토비아지다 내 선의 아니 조 변종을 교부답디 차대요래. 디야 정신다 지게 미수샤만 임바코 로도 정이게 정신게 중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아는 변종려다 용다제네 아다 로솜도 죽기 된게 예매네 내 저샤. 배지디네 아니 신뢰 좀배 좀배 고조 요레스 변종 내스 주 잠바 지그 삼마슈 변의 공부 매도 좀배 자중을 했다 미 갸니 길에 매바 어 토슈의 차샤비 변의 아니 자중을 미 시동 뚜진 업주 변의 만나서 시즈 좀게 간부 종수 기루 간부 종게 기루 종수 생애대 차대 동안 내대 종수대 지 내대 사토베 내대 대세 퀴대 어딘데 차대여도 제사 변종을야 내대 인변에 안에 신세 예배수고 내 예배지다 안에 내대 지 사제 간로이나 기토야 내 차대여 제사 대리께서 안에 변종을 내대 로도 조임보다 안에 신뢰 멍시지 차대여
2: 犀利的热浪地面闯落日的凝固地面虚弱远重犀利
0: 远重的年龄阶段切实沙特沙泡坦能是以去年坦吞别沙特有种地以密色的独立性行把马赛错别沙特民能以沙特作物样有余沙特内地了英语名声的开局康熙有把他这边主力的心中结果呢地了托南康着能够有点些呢母体呢按住了在继续拿着
1: 本中国内是就这样把政府领了到托南里的恰有了个人是说呢内让个地方的本中国恰上多么的家前不马里的呢内的本中国沙子干啥也能得不有吧아니 쿠류 믹스에 전소사 변종 내일 도나요리 제사 아니 제동 국가 숨주 속에 놀이야 다 전부리게 준신게 자지신게 다제나니 캡젠데 피네 아니 캄크 사지도 바네 내 믹스에 전들이 니요 이분다 카도다 대소네 되메정 시위여 봐 양쿠 뎁수다 쿠 제단 신별 제소네 양 딩상게 뎁수 제베 내다 잡으유 딩고 믹세젠들이 니네 아드네 송지게 변종거 내스 변종거 유수 스디 잡아 아나 도나 슈부 제데스 데르게스 잠부니리아 변종거 유수 스디 잡아 유수 데야리아 아네 다제 난도요 다제 난니 지 디나네 시제 사브니야 그 탭시다야 제제 아네 도나 시랄리 탭시 제산 변종거 유수 데 잠부니게 내게 심주 나로리아 게체베 and hajang ge ge ga che we jeng xin qiu de jie dong gu ge ngup zhong ni ne zhe zhe ne ngan na zu ke bu jian mang bu ne de du ru che yo le da ngup zhong ni ngup zhong a zha zhu zhu zhe zha dun zhu dun zha ge zhu ge zha se zhe da luo sum zhu la zhi jin de bie zhu dan ne ne ben zhong ne de du jie ne nya cha na ne di cha le ge qian bu zhe le qian bu zhe di na ne ne jie dong gu ge ge zhu ge zha le ya ne ben zhong ne ne somdung ngapje tsi ani gego bangchu na la da du sha yo da tok gwe je ang da da je da na na chen tup dang la ge je je wo da ne di jung gong di de sha ang zhan di yin jie jie ji ge sang ge di ne je me cham du bu du ne de ru ru su je du sha yo ge ge na ben jung gu yu su su zang ba cham me don na le de chi cha din de chi re di yin du zang ba ani ben jung gu yu su ge ke ju di yin be ne ani rig mang bu 이와 망보 야 지게 변종고 유순 지게 딩상게 캐주 여벌라 유순게 기도 야 디어레 치 되면정신게 유순야 여바 제사 변종고 유순데 딘데세제 지게 하장게 개가 쳐부소사 지동 굽게 개주 갸타 녜도 로 딘데 거리야 나나즈 개거 캡제 망보 다인 폐지를 내디 중공 조치 레샤 내디 야나 변종 라네 조샤 사도 라네 조샤 딘데 시베다 딘데 토나 요레 임비나다 디 지르게 차네 용자스 제스네 내디 지게 이샤기네 용보다 내디 변종을 다르네 변종디 사토브델 내들레니 양갸르 로숨도 나로리아 양 리크르바 리크제바 리크사부 된바 딘데 제제 용자 두시요 다 치 통매 내가 중국 민나래 야 변종다 소비사도 디 아니 내가 리크르제 또 지시샤스 리크르야디야 넘시 부교다 저와요 미지게 내단다 저와요 접시 리스 제제 경가침 딘데 질 쓰기요 다디 내가 개주디 딘데 쳐요 다 대다 최네 아니

0: 벤중 그 내스 두 잠바 안조 고바요 지그요 케주 가려래 디 가래서 믹스에게 케주디 벤중 내디 대단히 치코하지래 네 공 쉬비 주 내디 로도 현단 제비면에 아니 미 대단 호지레스 디 나네야 벤중 그 내디 대외견 믹스에 제지르샤 벤의 차샤네 나조 듄네 로카시코나 다세 슈뉴 베네 네 직부디 벤종은 네디 갸날을 때문에 가르직도 되게 딘데 제베 규림나 가르에서서는 네리아 땡기 밀류를 코베 규제 유여부디 땡기제 디인베 맞에 벤종은 네디 사토버던 교 네델레 대외견 규제 되게 표준 속보 입어 학도인도 아니 제게 미 제게 부교다 저와유 대봐 차다 저와유 대봐 딘데그 겹치듯이 하장게 아니 표준 소부임바 딘데지르샤 디 용자 인베 마제 구브정일이나레 저와 망부주 나변의 차샤네 더르케세 갸나르 소아르부 케제 칠루 소아르부 케제 망부야 피네 비교다 잔마 피두 잠바 코나즈 도나근제 정도 스스네 다지 포아다 규말랴 딱제난두 잠바 갸나르 인베네 포에 나즈데 진유 진유도 주고요레스 이네 규마 나즈데 제만 제만도 주고 요리스 디조디 가레스소네 아니 사지다 저와 요리스 다 사지 장르 사지 뷰다르 사지 믹스에 젠토네 리스 다 코나즈 변종을 피네 딱제난도 잠바 아니 변종의 미남 아니 포에 나즈디 망보 도스 이날에 지 교만 나즈디 진유 진유 하장 뉴뉴르샤스 학도도 지금 교시 포시를 떼제 딱제는 주 변종게 아니 미드수 아니 교마의 하장 장무도 디 인덴버레 네코르 장의 용자나리야 교마 장세게 급지 망보여리 제산 콘소 믹스에 도나 존네 다 변종 미드수 푸교를 딘데 개발 유야디 학도도 교마의 나즈 메야디 아니 사지다 저와메조스 제산 콘소 아니 네토르 내다 저와지지 딱제지 성도 저와 망부 중소 네 당내 쉐비 디 할레베 가오 옆지르샤
1: 신지 디르랑 디니 초 로즈 빈인쿠 디니 슈로 펜조 시지
2: 펜조기 내라 릭탄 예와 망부 유바마세 서쿠 소스 유순랑 사투 정신탄 나딩 루리기 주제된 유베 편종기 내니 랑게기 루리 방조난기 믹세기 캐주된 비 루리식이 내니 메데탄라 편시 루캄라 최빈 루리 임바라 체리베 토나타 라주 지다르체 유베 코 쳔부디나 체체 낭신유
0: 다 대신도 양안조 체리기 토네 딱제 랑가 토네 아니 지가 라주 토네 외빈내글로 춘이 토네 지 좀다 허좀다 너좀다 만제레 토네 지금 경외 체리지 체리 십주 장도네 자주 토제 어 내게 밀루카노 캐주딘 제 두 믹세그 너부딘 제 퉁게 퉁야 금세디 내게 급지 디르샤 디 퉁베 따레 데르게세 아니 변종 미두스 지게 아니 룬캄 디 도스 제제 자주 토빈 디 하장이 하고선 디 토리아 아니 시라 지금 뭐비게네 배송야 쇼유 맞아 변종 내가 치 믹스에 캐주데 가레스선 셸 신부 요 말에 좋아 요 말에 임비나래 지게 잠바스 제제 지게 응어 아니 지 다제 도서 정신 그 최대한디 데르케스 차샤브니 밀룬칸 신도 코 신도 편바 내가 첨부 요 봐 딘데시르샤 학도도 아니 지게 차다 좋아 요 된겨 차나 색지다 좋아 요 된겨 아니 지게 진보 늘교고 탈 차샤줄래 믹스에 넣으여다 응아르랑일 차샤위면래 저와진이 망고 중 예 지게 잠보 코나서 퓨리니 코나서 최네 다 맨 능신게 넣으스 제제 차 응아르메 체디 제거 민도 지게 응아르메 체디 맞아래 진보 니잠 숨잠 댄데 법토고 있어 지게 차나게 뒤세드 뒤게 이번에 안에 좋은 나롤 마사 죽도스 아니 나면 이게 예유도 죽도스 딥땡기 디야 아니 님 망고 최 먹어 봐 지단 제수는 아니 잠바디 팅 니숨즈 최수는 엔딘데 죽고 있어 코나즈도 숨

0: 대신도 캐나 차샤브나 랑나도 주디 다 취니 망보레 잠바도 취니 망보여레 최다양 안나서 잡어여레 직 잠바디 날 추잡 자잡 오므잡 로제 니 뭐 취고여레 제사 아니 녀들 대쇼 대세 니부터 가르스는 배우게 내디 중럽디 아니 로섬도 예면 중대 직다 아니 디 중원이 아니 변종 로도 쪼르교 봐 로도 쪼르교 디야 코레정 니게 취니다 튜바 로도 정신기 아니 시웨티다 튜바 디신도 로도 디 야 아니 더케스 아니 대탄의 신도 코인 봐 대탄의 펜바 디데 친구 디 펜바 디야 로도 정신기 아니 그 뒤세다 줍체나네 라주 토브지다 소아르보토네 갈간잠고 딱제 토야 디데 치시샤 디 슈이니 가르자 소스 가르소도 스스네 다 네 사데 오네 자네 지게 사제 조지다 디체 아니 룬칸을 펴붙이 디토리아 디데 지게 자주 토부도 아니 녜 슈아디야 안조 지게 줌다 지게 텁슌다 디제 파비레 토네 조데 아니 체리 토네 돈도 딱제 나 도스 딱제 나베네 느리 유데 진탄 유데지 딱제 나니야 디 조아미 데타 아니 지 체리 야겔랴 뉴브드엔도 딘데시르샤 데르게스 미 초아 야겔치 셰라 야부차 수구나레 지 셰크지 체시데 망부인데 안 도브제 주알 하자 간에 유데지 딘데 거루야 안 네더부디 데타 신도 코아 신부지 안 펜부인부지 안 디토리아 창매 딘능구요 따지다 제수는 용자스 규네 안 창매 데엘레 shiba jitol, nega yore. Jesan nye ya, dheri dhe shuad gara su, nye di, jiga, sa toba nye di ya, di ya, an jiga, rengxin ge dus, nye di apchi minba. Di jiga nye lodo rengi ge, ko kechu yore, siwe rengxin da, gido rengxin yore. Nye nye ya, di ya lodo ngta di na le, bimi ju di ya, di lodo di ya le, den de, an mikse ge nubu yue san, an sa ji zogor gyor. Sa ji zogor gyor bu di ya, Ani penchon sabgu ki, ani lukyu ri, rinne ri, jik kansi kanzang jik zawa gyurte yore. Pena sabgu ji liya lukyu gore, rinne gore. Rinne di mi chone chung, chone yawo chung ni mucho jik lukyu di sotu maare, rinne di stuantu maare. Jaisan nga nazo, ani Zhonghua mi ma jitun ki go, miri ngabchu ngadru na liya penchon go rinne di pyusun chokwa chi da. Changme yiwan chokwa dogo chi yore. Di yuya go mangsi diya, ane midus te tsone che to, tsone che ya diyan, ane zo di lo donja di na le tse, yo ma re, shindo, jaman zhi, yo ma re, wei sheng su se, yo ma re di le, ina le, sa chi di le den ne, tsone ya wu zhu ne, ane lo kyu di zhun to urwa, je san, ane nye, jige, dagwa bu gui shu gu yu, ga xin, zho xin, jige, su su, le ge jige, yu ga re su ne, ne ge shim ju di ha jang ge, ge chen bu chi, za chen bu chi, 내가 심주디 제비니 지린 유대지 진탄 유대지 디안 제네 내가 심주디 이게 변조자 많이 봐 아니 나나주 기급 용 전부 리 용이야 지금 레기 표도야 지금 다 너무 된다 지야 문제들이 쇼고요 아니 도지치 디린 레센 다 쇼이
1: 스몰 행게 팅디 변조기 내기 중진 당 캐주 걸기 만들 참아 제비 쉬스마 Lezhen jime na mutu ne penjong ki yusun shimju kwa la chetri nangyo inbe lenge ne tuido du gisi yubashu.
2: Ligarangi, wazara chewe kangzong inde riwe mugyu sartongar la zengzeng momo rin tuido. Ligarangi, zidu denbe sato inde tangara gogo nampang juji gesang ledo cerdu den.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변종 사르바이 변종 사르비에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닝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리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흉눈 계류 변종사비 벽이 퇴무타 참비 규제 내비 폐지기 럼뷰토 규율라 폐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폐지기 도시 사바 와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드 벤저로 폐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别 폐기 주진 订阅帖 健康 기멍시 등부주바타 사드 健康 불요 초대 성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긴급시에 토가 수준체주로 숭능겜규 변종사비 탄삼도된타 허승사딘기 지지르양주여태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딘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문주기 라린베드구 조두 호다체유 别别 규르사바두 양규르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해 지소 링루기의 표정 사바툰지 내도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